네, 부활 찬송 메들리 전해드렸어요. 아니 부활절도 아닌데 웬일이야 하실 텐데, 부활은 매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신앙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들어간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로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이 2000년 전 무덤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을 선포했으면 합니다. 낙심한 마음 위에, 병든 육신 위에, 깨어진 관계 위에, 무너진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와 교회 위에 부활을 선포합니다. 또 갈등과 분열, 절망과 두려움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다시 살아나길 선포합니다. 사망보다 생명이 크고, 절망보다 소망이 크고, 어둠보다 빛이 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다시 꿈꾸고, 다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사랑의 뜨라니 응원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이유,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한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아멘.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사랑의 드라니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그린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출석 체크하신 한 분 한 분 좀 만나볼게요. 7238님 오셨습니다. 5226님 반갑습니다. 7220님 오셨고요. 5503님 또 7978님 0691님 1302님 오셨고요. 2061님 오늘은 어디에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이었습니까? 아니면 광주인가요? 그리고 526님, 내 방식대로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새 한 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아침 반가움으로 인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해도요, 마음만은 가장 기쁘고 은혜가 가득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세 달 하반기를 맞이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하반기를 부활의 은혜로 출발하자고요. 네, 귀한 분들, 예, 0691님도 오셨고, 1806님, 1009님, 5941님 반갑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또 승리합니다. 아멘. 5950님, 또 4295님 반갑습니다. 0296님, 0642님, 2823님, 8609님, 주님이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한 말씀 주세요. 5576님도 오셨고요. 또 9109님도 오셨어요. 4420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어요? 저희 교회 썸머캠프 일정이 확정됐어요. 사진도 공유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오, 영도교회 썸머캠프. 제가 볼 때 영도교회, 와, 대단합니다. 오,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데요? 와, 가평 우리마을을 가신다고요? 정말 다양하게 청년부는 제주도로, 고등부는 서울로 가나요? 그리고 중등부는 횡성으로 가는 건가요? 와,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와, 멋집니다. 네, 그리고 9109님도 오셨고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음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무술선교협회를 섬기고 있는 총재 최세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총재님을 보필하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과 비전을 기도로 섬기고 있는 부총재인 이광수 목사입니다.
3: 시범을 담당하는 김보영 관장 기자, 서원교회 안수집사입니다.
4: 태권도 분과 위원장이자 세계무술선교협회 사무총장인 나민수 관장입니다.
5: 안녕하세요. 세계무술선교협회 조용한 그림자를 맡고 있는 천옥희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태어나고 보니 은혜 받고 있는 지도관장 이명우입니다.
7: 안녕하세요. 오늘의 체육관 관장 최다인입니다.
8: 안녕하세요.

0: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김다은 지도관장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담백하게 본인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3: 김보현입니다.
1: 네, 김보현 집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3: 광주 서강교회입니다.
1: 서강교회.
3: 고광석 목사님, 담임 목사님.
1: 네, 그래요. 김보현 집사님.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세계무술선교협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남인수 사무총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4: 네, 알겠습니다. 세계무술선교협회는 무술을 통해 기독교 선교와 청소년 교육, 사회봉사를 추진하는 한국의 기독교 비영리단체입니다. 2012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검도, 주짓수, 킥복싱, 경호무술, 줄넘기 등 여러 무술 종목의 지도자들과 수련생들을 연결하여 선교활동과 선교무술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유단자들이신 거잖아요.
2: 네,
5: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오, 그러면 저는 몇 단입니다. 다 합쳐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최석일 목사님부터. 목사님은 몇 단이신 거예요?
6: 저는 39단입니다.
1: 아니 어떻게 해서 39단입니까?
6: 특공무술 8단, 합기도 8단, 경호무술 9단, 태권도 5단,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39단. 저는 궁금한 게 이광수 목사님은 몇 단입니까?
7: 네, 23단입니다.
1: 예.
7: 태권도 8단.
1: 예.
7: 특공구술 5단, 해동급도 5단, 킥복싱 5단 해서 23단입니다.
1: 그러면은 우리 예 궁금해요. 남인수 사무총장님은?
4: 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17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1: 17단 어느 정도?
4: 태권도 5단, 네? 특공구술 4단, 합기도 4단, 검도 4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앞으로 목표는?
4: 그래도 28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래요. 지금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옥희 사모님, 사모님은 네. 어때요?
8: 저는 그 목사님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1: 네.
8: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1: 네.
8: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서 제일 낮을 거예요.
1: 네.
8: 저는 합기도 4단, 특공 3단, 태권 1단, 경호무술 1단 총 9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 9단이어도 이 보통 그 남자들 몇 분 정도는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는 상황
8: 그렇죠.
1: 아닙니까?
8: 저희 집은 여름에도 항상 문이 열어져 있습니다.
1: 네. 들어와 봐라.
8: 네네, 괜찮습니다.
1: 예, 한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김보현. 예.
3: 예. 저는 합기도 8단, 특공무술 7단, 해동검도 6단, 태권도 6단, 경호무술 5단. 국술 4단 해서 총 36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얼굴이 세상 순하게 생겼어요. 누가 저 얼굴에 그냥 볼 때는 평범하거든요. 언제 그런 본색이 네. 이렇게 헐크처럼 이렇게 나옵니까?
3: 저는
1: 마이크를 좀 예.
3: 네, 저는 좀 불의를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1: 네.
3: 평소에는 정말 좀 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1: 세상
3: 순하게.
1: 순둥한데
3: 네, 그런데요. 좀 분위를 보면 좀 못 참는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불이라 함은 어떤 불이인가요?
3: 특히 그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간다. 교복 입고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
1: 참교육 들어가는군요.
3: 네.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 스타일.
1: 참교육. 네. 그래요. 오늘은 세계 무술 선교 협회와 함께합니다. 응원의 마음들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좀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문의도 좋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고 세계무술선교협회 흔하지 않은 공동체가 지금 광주 땅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광수 목사님 네, 네. 마음껏 이 공동체를 자랑해 주십시오.
7: 벌써 이제 13년이 넘었네요.
1: 예.
7: 각기 다른 그 무술의 특징을 지닌 무술 종목들이 개속교적인 색채를 지지고 그걸 또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까지 불려 바음 없이 경연과 대회를 한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두문

0: 일이죠. 또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각계 기관장 및 귀빈들과 기독교계 유명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것과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무술 연마를 통하여 확고한 국가관과 미래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무술 선교협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5월 13일 날 세계 무술 올림피아드가 있었고 해단식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 저희 대회는 5월 네. 30일에 있었고요.
1: 30날?
2: 그, 예, 해단식은 예. 6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1: 예.
2: 네, 대회는 이제 항상 여러 종목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제 각기 여러 한 자리에서 모든 종목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1: 예.
2: 그래서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가면 태권도만 볼 수 있고 어디 가면은 뭐 특공무술만 볼 수 있지만 저희 대회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이 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멋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특별히 해단식을 따로 저희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해단식에는 이제 상장을 받는 친구들만 오는 거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두 출동을 하셨어요.
1: 네.
2: 그래서 상장을 받는 아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꽃다발이랑 그런 걸 다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해단식은 복음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단식에 간식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의 저 만남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붙였어요.
1: 네.
2: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고 읽어보실 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요. 네네. 매년 5월에 열리는 무술축제의 시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 선교적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3: 선교적 열매는 아이들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고 무술을 통해 복음의 정신을 전하는 뜻깊은 선교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막내죠?
2: 네, 맞습니다.
1: 막내 맞죠?
2: 네네네.
1: 예, 그래요. 언제부터 무술을 시작했어요?
3: 저는 9살부터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지금?
3: 지금 한 약 19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유단자로서 지금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3: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지 네. 계속 꿈을 꾸고 있었고 똑같은 관장님 아래서 네. 배우고 있어가지고 네. 더 관장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처음 무술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끌고 왔어요?
3: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예. 체력과 건강을 키우기 위해 부모님의 권유로 무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었지만 네. 수련을 통해 자신감과 도전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무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저기 지금은 주먹으로 소 한 마리도 때려잡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가요?
3: 네, 그렇죠.
1: 그래요.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무술을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너무 근엄하게 있는 이광수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0: 네.
1: 근엄하게 있는.
0: 네.
1: 무술을 배우면 좋은 점.
0: 무술을 배우면 좋은 점. 성공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타고난 기질 또 환경을 통해서 유축된 마음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무술을 통해서 한 단계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
1: 예.
0: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 예.
0: 저는 이것이 가장 무술을 배우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
1: 그러면 우리 최다인 예.
4: 네.
1: 선생님.
4: 저는 밤길이 안 무서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여자분들은 밤길이 무서울 때가 있는데 네. 밤길이 하나도 안 무서웠고
1: 네.
4: 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를 무서워하고.
1: 예.
4: 막 다 저 막 친하게 막 지내자고 하고.
1: 눈빛으로 모든 게 제압이 되는.
4: 네, 가만히 있어도.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지 않았을까.

0: 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와서 또 도와주면 뭐 이 집안은 상대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래, 친구들이 서로 친구하자고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충분히 옵니다. 그럼 우리 김보연
1: 네.
0: 집사님, 집사님은 무술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1: 저는 첫 번째가 저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0: 예.
1: 저는 요즘 아이들이 특히 애절을 배울 곳이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특히 요즘에 제가 가장 먼저 체육관에 들어오면은 부모님도 물어보는 게 아이들한테 그 존댓말 쓰는지 전 그걸 물어보거든요.
0: 예.
1: 요즘 아이들이 거의 존댓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체육관 들어오면 존댓말 쓰는 부모님께 왜냐하면
0: 네.
1: 부모님 친구가 아니거든요.
0: 예.
1: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 저는 세종대왕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저는 부모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그다음에 애절 인사하는 방법
0: 네.
1: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술을 배우면 아이들이 인사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0: 네.
1: 애절을 먼저 가장 배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요. 네. 남인수 사무총장님은 어떻습니까?
2: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0: 네.
2: 어제 광주광역시 품새 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0: 네.
2: 전국체전.
0: 예.
2: 근데 당당히 한 명을 뽑는데 당당히 제자가 1위를 차지해가지고
3: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래가지고
0: 예.
2: 이제 운동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시켜긴 했지만은
0: 예.
2: 아이들이 노력이 있고 끈기고 있고
0: 예.
2: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0: 예.
2: 최대한의 아이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고
0: 예.
2: 첫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0: 예.
2: 첫 대회고 정치에 선발이 됐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가르쳤던 모든 게 다 뭐라 해야 되지 응어리가 풀렸다는 느낌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2: 네.
0: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계십니까? 사부님이십니까?
2: 전 100명 정도 있는데.
0: 네. 100명이요?
2: 네네네.
0: 와 가르치는 종목은?
2: 태권도입니다.
0: 태권도.
2: 네 그중에서 선수들도 30%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좀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0: 네.
2: 아이들이 취미도 있지만은 전문적으로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0: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태권도 하면
2: 네, 맞습니다.
0: 요즘은 K컬처 가운데
2: 네네.
0: 태권도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2: 네네.
0: 혹시 거기 팀에서도 하고 있나요?
2: 네,
0: 격파하고 날아다니고.
2: 네네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0: 네.
2: 시범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이 원했을 경우에 뭐 동네 지역 행사라든지. 움직이고 있으면서 또 최수 총리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같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오 그렇군요.
2: 네네네.
0: 특별히 어제 또 제자가
2: 맞습니다.
0: 선발되는 바람에 얼굴이 쫙 펴져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예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 오늘은요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술선교로 사행시를 지어볼 텐데요. 사실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무는 얼마나 겸비했는지 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확인되신 분들이니 이제 무를 볼 텐데요. 먼저 최석일 목사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네. 준비하셨어요?
4: 저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의 복음을 증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무술 선교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들어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0: 네 그런 마음으로 사행시를 썼다고
4: 네.
0: 합니다. 지금 응원의 마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이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1: 네.
5: 네.
0: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6: 무
7: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6: 술
7: 술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6: 선
7: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6: 교
7: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과 세상을 잇는 무술 선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최석일 목사님이셨는데요.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진정한 카리스마는 이 부드러움에서 나오죠. 기호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가장 잘한 분의 번호 눌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우리 최다인 자매님.
5: 네.
0: 네 준비되셨나요?
5: 네.
0: 예. 운을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5: 무. 무술로 선교하는 세계무술 선교협회 안에는 술. 술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6: 선,

0: 선교의 방식도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도 수기처럼 다양한데요. 일단 교회를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가요 주께로.
1: 네, 기호 2번이었습니다. 기호 3번 우리 천옥희 사모님 가볼게요. 사모님 자신 있습니까?
0: 네.
1: 네, 그래요. 최석일 목사님이 1등을 하셔도 선물이 사모님께로 가겠네요.
2: 그렇죠.
1: 예, 그럼, 네. 그러죠. 네네, 바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신데.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0: 무. 무엇하고 있니?
3: 술.
0: 술래 잡기 말고 운동하러 교회 가자.
3: 선.
0: 선생님도 웃고 친구들도 웃고.
3: 교.
0: 교회에서 믿음이랑 체력이 쑥쑥 자라납니다.
1: 좀 전에 그 운 띄워 주실 때 최석일 목사님이 이렇게 방해하듯이. 아,
2: 그러니까요.
1: 자, 눈빛 한번 이렇게 쏴주세요.
4: 사랑해요.
1: 아, 역시 사모님이 서열 1위시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리 최 목사님께서 바로 깨갱. 기호 3번이었습니다. 천옥희 사모님이셨어요. 기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임형우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5: 네, 준비됐습니다.
1: 그래요. 같이 운을 띄워드릴 텐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5: 사행시를 처음 준비해보는데
1: 네.
5: 그래도 이걸 웃기고 싶은 마음 반 그래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 반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봤습니다.
1: 웃기고 싶은 마음을 기대하면서 또 통하길 바라면서 같이 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무.
5: 무술로 선교하는 세계무술선교협회.
3: 술.
5: 술술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3: 선.
5: 선한 마음을 잘 가지고 세계 무술 선
3: 교.
5: 교협회 화이팅.
1: 저기 어디 포인트에서 우리가 웃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5: 세계 무술 선.
1: 그래도 옆에 분들이 같이 웃어주셔서 살렸어요.
5: 감사합니다.
1: 자, 다음은 김다은 선생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의 사행시를 들었단 말이죠. 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6: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쟁쟁한 것 같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나요?
6: 네.
1: 사행시 들어갑니다. 운 띄워주세요. 시작.
3: 무.
6: 무수한 땀방울을 모아
3: 술.
6: 술기를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우며
3: 선.
6: 선한 무도인의 삶으로 이웃을 섬기고
3: 교!
6: 교훈이 되는 무도인이 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무술 선교로 김다은 선생님이셨고요. 이광수 선생님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총재님이세요. 네. 자신 있습니까, 목사님?
7: 예,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니, 그런데 입술은 왜 트신 거예요?
7: 예, 그러니까요.
1: 같이 문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3: 무.
7: 무엇이 중요한디?
3: 술.
7: 술과 취미로 유로를 삼지 말고
3: 선.
7: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3: 교.
7: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세요.
1: 아니 목사님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를 좀 제대로 살리셔야지 못 살리셨어요. 자 느낌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7: 알겠습니다.
1: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시작.
3: 무.
7: 무엇이 중요한데
3: 술.
7: 술과 취미로 위로를 삼지 말고
3: 선.
7: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3: 교.
7: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세요.
1: 목사님 지금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것 같은가요? 어때요?
7: 예, 해보니까 좀 더 낫습니다.
1: 다음은 김보현 집사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자신 있나요?
8: 저는 짧고 굵게 나가겠습니다.
1: 짧고 굵게 느낌 살려서 운 띄워주세요. 시작.
3: 무.

0: 무예도 배우고
1: 술
0: 술기도 배우고
1: 산
0: 성교도 하는 무술 단체
1: 교
0: 교회에서 만나요.
2: 어허, 기호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인수 사무총장님.
3: 네.
2: 자신이 있습니까? 어제 1등 했는데.
3: 아, 이번만큼은 자신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2: 아니, 아니, 그 힘으로 가보자고요.
3: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 그 패기로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1: 무.
3: 무한한 열정으로.
1: 술.
3: 술기와 믿음을 키우며.
1: 선.
3: 선한 도전은 멈추지 않고.
1: 교.
3: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자!
2: 네, 오늘은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509님이 아, 무엇이 중헌디? 네,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바로 아멘으로다가 들어왔고요. 예, 오 느낌 좋아요. 2228님 2번 막둥이 한 표요.
4: 감사합니다.
2: 예, 기호 2번이 최다인 자매님이셨거든요. 예, 그리고 7017님이 라디오 잘 안 듣는데 오늘이 체육관 목사님 관장님 사모님 지도 관장님 모두 나온다고 하셔갖고 지금 방송 듣고 있잖아요.
5: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023님,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최석일 목사님께 운동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가 같은 곳에서 배우고 있어 더욱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세계무술선교협회를 항상 응원합니다. 최석일 목사님을 비롯해 천옥희 사모님, 최다인 관장님, 임형우 지도 관장님 그리고 세계무술선교협회 모든 임원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02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899님이 극동방송 애청자 송월교회 유재백 장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석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응원 문자 보냅니다. 무술로 선교하시는 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모든 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1509님은 계속해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계속해서 예, 본인 빼내기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 아마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보내신 분이 제 제자인 것 같은데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2: 예.
6: 아무튼 감사합니다.
2: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무엇이 중요하냐고 오직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세계무술선교협회 어디서 활동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주 지역 안에 크고 작은 교계 행사에 보디가드들처럼 이렇게 말총머리를 하시고 쭉 검정색의 정장을 입으시고 또 이어폰을 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경호원들처럼요. 목사님 그렇게 섬겨주고 계시죠?
7: 네 맞습니다. 네. 교계 모든 행사 가운데 저희들이 의정경호라든가 안전경호에 투입되고 있고요. 교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 저희들이 경호로 섬기고 있습니다.
2: 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이라는 라이브 찬양인데요. 이 곡 일부 끝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세계무술선교협회와는 계속해서 2부에 만납니다. 아,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최석일 목사님부터 기호 1번.
3: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기호 1번이었고요. 기호 2번.
8: 네, 저를 뽑아주세요.
2: 네. 네, 뽑아주신다면.
8: 뭐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기호 3번.
9: 저희...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일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2: 네.
9: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2: 기호 4번. 임형우.
10: 제일 웃겼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10: 뽑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기호 5번. 김다은 선생님.
11: 모두 쟁쟁하지만 막내인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이광수 목사님 기호 6번.
1: 예, 기대하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0: 기호 7번 김보현 집사님. 예,
2: 마음은 가볍게 왔는데 갈 때는 무겁게 가고 싶습니다. 숨을 벗고 싶습니다.
0: 어, 그래요. 기호 8번.
3: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예. 좀 믿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아멘.
1: 아멘. 네.
0: 주 예수 기뻐 찬양에 전해드렸습니다. 부활의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오늘은 떴다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들 도착해 있는데요. 3735님의 사연, 오랫동안 한결같이 무술로 선교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진 사역입니다. 세계무술선교협회 화이팅! 천옥희 사모님도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3789님이 6번 이광수 목사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목사님 한 말씀 주시죠. 이광수 목사님.
2: 아멘. 감사합니다.
0: 7484님. 세계무술선교협회 너무 멋지네요. 선하고 좋은 일 하시는 거 진심으로 응원 보내요. 저는 천옥희 사모님을 예, 응원합니다. 화이팅 주셨고요. 또 그리고 저 3번 응원할게요. 9731님. 무술로 사역하는 멋진 오늘이 체육관과 천옥희 사모님, 최다인 사모님께 응원과 축복을 보냅니다. 라고 세계무술선교협회에 응원을 해주셨고, 9360님, 김다은 지도관장님, 방송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화이팅입니다. 늘 응원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다은 지도관장님,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3: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몽글몽글 해졌어요, 지금. 7017님, 저 기호 4번. 임형우 지도관장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 이렇게 주셨어요.
4: 감사합니다.
0: 예. 잘생겼어요.
4: 감사합니다.
0: 도복 입으면 더 잘생겨지겠어요.
4: 감사합니다.
0: 예. 평상복도 멋있지만, 예. 2619님, 저는 기호 6번 이광수 목사님 응원합니다.
5: 와우.
0: 예.
5: 감사합니다.
0: 처음 방송 시작하실 때와 지금의 모습이 예, 사뭇 다릅니다. 예, 본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응원을 받다 보니 이렇게 응원해 주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이세요?
5: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0: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을 응원하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힘을 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6: 아멘.
0: 예,
6: 아멘.
0: 힘내십시오.
6: 아멘.
0: 9360님 저 7번 김보현 집사님입니다. 늘 한결같은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관장님. 방송도 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예, 너무 좋아하세요. 그 아무튼 닮았어요. 예. 김무열 씨와 참교육하는 그분과 닮았어. 예. 1806님 1번 이렇게 주셨습니다. 최석일 목사님.
4: 감사합니다.
0: 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0417님 저 기호 1번 최석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세요. 라고.
4: 감사합니다.
0: 예. 3676님 3번 응원합니다. 내 친구 화이팅. 친구에게도 예. 3723님 무술로 선교하는 멋진 세계무술선교협회 화이팅. 내 친구 천옥희 사모님 항상 응원해 라고 주셨고요. 저도 합기도 배우고 싶은데 두 아들이 못하게 해요. 저 4번이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했는데 두 아들들에게 쓸까봐 아마 기술을 예, 두 아들들에게 쓸까봐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4번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중년인데 그 합기도 배우려는 분이 계시다. 그런 분에게는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예.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7: 열심히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 아들들은 말린다는데?
7: 저희 아빠세요.
0: 아! 아빠야?
7: 네, 저희 아빠가 꾸준히
0: 엄마가 아니라
7: 싶다고 네. 하시는데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0: 왜?
7: 에? 그냥 왜? 이런저런 이유로.
0: 혹시 아들들한테 쓸까봐? 기술?
7: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버님, 예, 말씀을 드리시죠. 아니, 이렇게 못 배우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8: 아주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저희.
0: 네네. 예.
8: 네, 저희 지금 체육관 지도관장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예. 한면에 수련생을 거부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제가 알게 됐네요. 몰랐는데. 실망이에요.
0: 예. 아니, 그래도, 오늘 출연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예,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요.
7: 제가 카톡방에 네. 아무것도

0: 올라오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아버지가 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직장에 계신데 네네네. 많이 시끄러운 환경일 텐데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따 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한 끼도는 안 되나요?
0: 밥 한 끼를 좀 사주시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배우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너무 재밌네요. 오늘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떴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김보현 집사님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집사님.
2: 네.
1: 네.
2: 제가 처음 최석일 총재님이자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23년 전 도암동에서 제가 처음 체육관을 운영할 때였거든요. 그 당시 목사님께서 체육관을 하시면서 동시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운동과 선교라는 두 가지를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조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무술선교협회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술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성을 함께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회를 통해 특별상을 받는 관원생들과 부모님들이 해단식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만난 인연이 신앙과 연결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무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꿈과 희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무술선교협회의 뜻을 따라 운동과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1: 집사님은 어떤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2: 저는 아이 때 너무 그 순진했거든요.
1: 내성적이고.
2: 너무 내성적이에요. 제가 일남사녀다 보니까 네. 누나들하고 종이인형 자꾸 남잔데도 종이인형
1: 공기놀이
2: 딱 잘라가지고 예. 인형놀이하고 눈인형
1: 고무줄도 하고
2: 아 고무줄은 잘 안 했는데 인형놀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성적이었는데 무술 처음 접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동네 양아치죠. 네. 양아치를 만나가지고 처음 2천원을 뺏겨서 그 당시 2천원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1: 그래요.
2: 초등학교 2천원을 뺏겼는데 그때 아버님도 말하고 이제 운동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근데 중학교도 보면은 남자들 제가 봉성중학교를 나왔는데 남자들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들의 세계지 않습니까? 양육강식.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셨고
2: 이렇게 됐습니다.
1: 지금 또 열심히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2: 정효영 집사님.
1: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늘 동행해주고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네. 감사의 마음 좀 전해보세요.
2: 항상 그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주고 저와 항상 같이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라서 사랑합니다.
1: 네, 그래요. 옆에서 가만 듣고 계시는 우리 남인수 사무총장님 예, 달달하게 네. 사랑한다 그 아내에게 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3: 네, 맞습니다.
1: 집사님은 또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요?
3: 네, 맞습니다.
1: 예. 어떻게 해서 무술을 만나게 됐고 또 교회까지 나오게 되셨는지 집사님의 얘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3: 아 네.
1: 네.
3: 저는 김보현 씨는 반대로 워낙 까불이어가지고 그랬을 때
1: 네.
3: 좀 살은 좀 되라고 태권도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1: 아니 그 개구짐의 얼굴이 남아 있네.
3: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보니 원래는 뭐. 아이들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성인이 되고 또

0: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1: 맞습니다.
0: 삶을 이끌고 이끌어서 네네. 이렇게 귀한 곳에 극동방송까지 오게 하셨네요.
1: 맞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한숨 같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요.
0: 예. 예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실 텐데 네네.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어렸을 때와 성인이 돼서 느끼는 거는 어렸을 때는 아, 이 호기심에 갔다 해야 되나?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여럿 계셔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 성김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혼자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마도 모르게 내가 엊그제도 대회에 있었지만은 조용히 가서 제가 한편으로 또 믿고 계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앞에서 제가 해기도 하겠지만은 또 아이들의 믿음을 같이 얹혀서 했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제가 믿을 곳이 이곳이 더 있구나 정직하게 제가 더 다가갈 수 있구나 그런 의지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께서 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제 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댈 곳이 없다 보니 총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제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네. 지금은 좀 믿음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0: 세상 비빌 곳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든든한 산이 되어서
1: 맞습니다.
0: 예,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은 분인지 더 크게 만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임영우 집사님, 형제님은 네. 어떤가요? 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2: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네. 부모님, 어머님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0: 네. 어떻게 그 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자면 여러 유혹의 길도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0: 예. 그런 유혹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오늘까지 오게 됐나요? 심지어 얼굴이 잘생겼잖아.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런데 힘도 있어.
2: 아닙니다.
0: 예.
2: 그 유혹이라기보다 물론 친구들하고 놀거나 뭐 이런 것도 좋았는데 저는 그래도 체육관에 가서 이제 제 친한 사람들 같이 운동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세지 않고 이 자리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또 무술 선교회의 이런 귀한 최석일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출연하셨으니 혹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네. 전하시겠습니까?
2: 네,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뜨겁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네.
2: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의 체육관 지도관장 임영우입니다. 다시금 이곳에 오니 9년 전 이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목사님께서는 몸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님의 행동들이 마냥 멋지다고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챙기시며 하루 정도는 쉬엄쉬엄 하셔도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예수님처럼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마음속 걱정의 파도는 조금이라도 잠잠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께서 걷는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믿으며 이만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0: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받으셨어요. 최석일 목사님.
3: 네.
0: 예. 쑥스러우시겠지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목사님께서도 전해 주시겠어요?
3: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우 지도관장님. 임영우 지도관장님을 만났을 때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0: 성장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네. 우리 수년생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이렇게 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1: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동역해주는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목사님의 오늘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모님의 그리고 우리 남인수 사무총장님 또 네. 우리 김보현 집사님 또 네. 김다은 지도관장님 이런 동역자들
0: 네.
1: 그리고 이광수 목사님 예, 눈빛 한번 맞춰주시고 방금 잉크를 이렇게 찡긋 어, 멋있어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 분들 또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귀한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세계무술선교협회가 세계무술올림피아드를 진행했고 또 해단식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0: 네.
1: 예, 한 말씀 주십시오.
0: 에, 저에게 큰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최영나 목사님 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우리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이사장님으로 강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조언으로 많이 함께 해주셨던 우리 고문되신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우리 평석 장로님, 서병원 회장님, 맹현아 목사님 늘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로 협력으로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든든한 우리 부총장님이 계세요. 우리 이광수 목사님, 김영호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술 선교대회를 할 때마다 행사의 진행을 잘 이끌어가고 사회자로서 함께했던 우리 사무총장 김태근 우리 간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권도 간장님들이 이끌어가시면서 무술 선교대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기의 흐름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시는 우리 사무총장 겸 태권도 분과위원장 우리 남인수 간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늘 아까도 본인 소개하셨지만 믿고 맡기는 시범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보연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또 지도하는 우리 김다은 지도관장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 우리 예, 이 행사를 위해서 밤낮을 설치면서 이렇게 있고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온누리 체육관 특별 지도자만 사부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명호 지도관장님, 최다인 관장님, 서경덕 지도관장님,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특수목적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말없이 모든 행사를 다 이렇게 꼼꼼히 챙기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천옥희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아뢰지 못한 모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각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광수 목사님께서 예 답사를 조금 해주시죠. 답사.
3: 답사하기 이전에 마태복음에서 복되도다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복된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1: 예 맞습니다.
3: 너무 큽니다. 그 복된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앞으로 장차 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과 또 영웅 복락을 누린다는 그 삶이 이건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무술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드리고 그 악기를 개척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최석일 우리 총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날까지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의리. 묵직한 그런 사나이의 진심이 느껴지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김태근 관장님은 오늘 왜 못 오신 거예요?
0: 네. 목포에서 계셔가지고요.
1: 네.
0: 너무 거리도 멀고 또 오전에 아이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같이 모시려고 했었는데
1: 네.
0: 특별히 우리 남인수 사무총장님 계시니까
1: 네.
0: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1: 그래서. 예.

0: 아, 아무튼 우리 김태근 사무총장님, 우리 간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1: 예, 네. 그래요. 오, 목사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선교 활동 항상 존경합니다. 2761님 또 7368님 9360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응원의 문자 메시지 주고 계세요. 9431님이 김보현 집사님 말씀도 멋지고 찬양도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신 참 좋은 집사님이라고 아마 서광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중1 아들이 해동검도 2단인데 무술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폭발하면서 다른 무술을 더 배우고 싶어 해요. 함께하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를 물어오셨네요. 함께하면 좋을 운동은 뭘까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이 있을까요? 예, 서로 답을 미루고 계시는데. 네. 네. 예,
2: 제가 해동검도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해동검도는 검을 쓰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맨몸을 쓸 수 있는 뭐 태권도나 합기도나 특공무술 이런 쪽으로 같이 접하면 신나는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특공무술 좋은데요. 고. 네. 이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구호 외치면서 귀한 분들과 함께한 떠따 세계무술선교협회와 함께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3: 네.
4: 네.
1: 구호 준비 시작.
5: 무술을 통해 모든 이들을
4: 예수 그리스도께로
1: 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3: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2: 선포된 말씀은
3: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 말씀이
3: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2: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예수님 못지않게 아주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권위를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이보다 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 좀 이상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셔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렇죠? 모든 에너지가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돌만 봐도 빵처럼 보일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흔히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빵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시험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했죠. 흔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온전하게 담아내기 힘든 어떤 정말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말이 만일인데 오늘 성경에 사단이 사용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기정사실을 전제로 깔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문장의 뉘앙스를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 당신 말이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당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이나 금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나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쯤은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 증명해봐. 좋은 기회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죠. 다만 이 관계성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일상에서도 겪는 악질적인 가스라이팅과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진짜 나의 절친이라면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정도 돈은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야지. 자, 여러분 빌려줘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절친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먼저 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어떤 절친이라고 하는 관계를 인질 삼아서 특정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빌려주면 되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또 안 빌려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진짜 친구도 아니었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양방향의 덫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면하신 이 광야의 덫도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것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봤자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인간하고 똑같잖아. 야, 저 정도 배고픔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만약 예수님이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편 칼날이 날아오는 겁니다. 야, 빵 한 조각도 못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하는 것도 덫이고 하지 않는 것도 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양쪽 덫 사이를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증명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쪽 덫에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질문 자체를, 사단의 그 도전 자체를 아예 해체시키신 겁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정말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정말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공격을 계속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사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명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시험은요, 2000년 전 광야에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광야의 돌과 떡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봐.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집사라며, 너 찬양팀이라며.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정체성을 인질로 잡고요,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와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러든 말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내 봉사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나이스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에게는 불안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증명해 내야 되는 그런 시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담배를 끊은 사람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얘 담배를 끊은지 모르니까 담배를 권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담배를 피웠어요. 피우고 나서 소위 현타라는 게 몰려옵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끊었었는데 역시나 안 돼. 증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옛날 버릇, 옛날 습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더 고독합니다. 더 치밀어와요. 야,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짜증과 그 화를 사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풀어요. 내 엄마, 아빠, 내 응석을 받아주는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 가정도 깨지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순서가 뒤집힌 삶에 속박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한 영적인 악당, 영적인 빌런 정도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정도.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보면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파의 기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구약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유대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불타고요, 그들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들은 포로의 입장에 있어서 살지만 처절하게 회개하고 연구하고 결단했어요.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 우리가 말씀을 멀리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진짜 말씀대로만 살자.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때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들은요, 당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츠보트라고 하는 163개의 율법적인 항목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왜? 이것을 지키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만듭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12조를 할 때도 최소 그 씨앗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세어서 완벽하게 11조로 구별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까지 계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완벽한 거잖아요. 칭찬을 받아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들어보셨죠? 조선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천벌을 받을 놈들 같으니라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말이 바로 화 있을진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행동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신 건 그 밑바탕의 근본적인 이유와 결정적으로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 신앙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덕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만든 이 법칙,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게 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자신의 어떤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일 제출해야 되는 일종의 어떤 레포트가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달달달 외우고 다녔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장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숙제처럼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바꿉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순서를 바꾸는 시험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그 시험이 거창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뭔가 통째로 뒤집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만 바꾸려고 해요. 뭔지 아세요? 순서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네가 말씀대로 증명해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꾸려는 순서예요. 내용은 같아 보이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의 차이가요, 우리의 신앙을 자유로 만들기도 하고 감옥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한때 정말 제 신앙이 숨 막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야, 목사 아들이 저래도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 그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 목회에도 엄청나게 피해가 가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는 거니까 아, 목사의 아들이 저래도 돼?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뭐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서부터 와, 나 진짜 안 되나 봐.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목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고 그러면 내 스스로 겉으로는 그냥 여전히 목사의 아들 같이 행동을 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엄청나게 방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 같고 목사의 아들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몰아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면 더 부담스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 자유스러워요. 뭐가 변하게 됐을까요? 순서가 바뀌니까 제가 변했어요.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봐야지. 말씀 보고 연구하고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위로를 줄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분이 야, 목사로 산다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 대단해요. 아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 날 기도 시간에 소망의 언덕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 조금만 바꿔요. 순서만 바꾸면 신앙이 달라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명하는 신앙은 이력서예요. 이력서 써봤죠? 얼마나 초조하고 부담스럽습니까? 무겁죠? 야, 이 정도 해가지고 될까? 뭔가 하나라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신앙은 그 자체가 기쁘고 자유로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신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당신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할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그 순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점검할 때 오늘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던 그 예수님의 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여 깨닫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단골 손님이 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본 자가 더욱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인생에 닥친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든든한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러빔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Thank you.

0: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소망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월요일에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맞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또 중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응답받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새 힘과 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 맺는 소망이 가족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극동방송 소망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진행과 순서를 주께 부탁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6월의 마지막과 7월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 이 시간 함께 들려지는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4420번님, 저희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복음 화요일이 낮은 제주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파송됩니다. 이를 위한 바자회가 다가오는 7월 12일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 또 못 가는 청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를 위해서 또 바자회와 모든 순서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가서도 모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덕교회 주님이 세우셨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원 청년부 8월 19일부터 22일 제주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바자회도 진행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자회부터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단기 선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일을 통해서 영덕의 기도원 청년부가 정말 기도원의 용사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단련되고 자라나고 평생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원 청년부를 기억

0: 해주시고 단기성결을 참여하는 지체들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나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 선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귀한 일을 계획하셨으니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도 땅에 많은 열매를 맺고 제주교회에 정말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선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307번님. 제 여동생이 담낭암 진단을 받은 지 2년 반 만에 뇌로 암이 전이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우리 여동생이 또 아픔을 또 다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8307번님 여동생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1: 아멘.
0: 담낭암이라는 진단, 2년 반 동안 투병생활 힘들었는데 뇌로 전이됐다는 소식 앞에서 온 가족이 캄캄하고 힘듭니다. 병원에서마저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라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8307번님의 여동생 땅에 보내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믿기에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상황이 드문 경우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안타까운 사연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부탁합니다. 8307번님의 동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만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동생의 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제게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하고 있고 꼭 다시 만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지 모르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익명의 성도님, 주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리고 정말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헤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인간적인 사랑이 앞선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에 둘 수 없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면 모든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도 더 허다합니다. 하나님, 익명의 성도를 주께 부탁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 이로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 여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헤어진 여친도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익명의 성도님의 소원처럼 회복의 은혜도 가능하다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 길로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길 선한 길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과 함께 중보하며 또 목사님의 기도로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도연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아멘.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540번님.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고1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봐요. 건강하게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만큼 기말고사 잘 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영화부 성경학교가 있어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영화부 아기들이 많이 참석하기 원합니다. 아, 우리 따님과

0: 또 이 영화부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40번님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귀한 딸이 어느덧 고1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기말고사 기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건강 주시고 어떤 경우도 긴장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한 자신의 실력을 100% 잘 발휘하여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섬기는 교회의 영화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영향을 끼치고 선한 열매 맺는 앞날 되도록 영화부에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영화부 귀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4540번님의 딸아이도 지켜주시고 영화부 성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4965번님. 내일 오전 8시 반에 딸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합니다. 주님께서 집도해 주셔서 수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딸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 사위가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따님, 또 그 사위, 이 4965번님까지 긴장과 걱정 속에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수술 정말 잘 끝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965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귀한 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고 또 좋은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내일 오전 반 8시 30분에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번 기회에 사위가 믿음의 가장이 되고 딸이 믿음의 딸이 되어 믿음의 부부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4965번님을 부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4965번님의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위의 마음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0527번님. 결혼 7년차 아들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소중한 생명 보내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0527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을 함께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또 다 꺼내지 못했지만 기도 제목과 마음의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마지막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0: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소망의 가족을 그리고 0527님을 주께 부탁합니다. 특별히 0527번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태의 열매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0527번님의 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며느리의 태를 열어 사랑의 열매로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가족 귀한 지체들이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이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0527번님의 7년차 아들 가정의 큰 은혜로 새 생명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에게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하루 중에 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ll be with you.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지치며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Emmanuel.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is promise remains unchanged even today.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형제에게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혼자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He was left alone in the wilderness. 집도 없고 친구도 없어. He has no home and no companion. 베개조차 없이 돌 하나뿐이었습니다. Even his clothes were less, more than a stone.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의 돌밖에 없었습니다. A stone.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His heart was like the pearls, rich, pure, and regret.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Jacob didn't rush find God. God found Jacob first.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is is the grace of God.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놓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od never forget us.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s grace us even in the darkness, right?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Beside us. Anyway, anywhere, anytime, God resource, beside us resource.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the one who promised our future.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dust of the earth.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당시 야곱을 보면 이 약속은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귀히 사용하실 것이다. 나의 약속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왔기 때문에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약속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보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재 환경이 바라보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God's promise never fails.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 미래를 애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미래가 결코 멀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The greatest promise is God's presence. 하나님은 우리 있는 곳에 언제나 현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I'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느냐 하리라. I'll not leave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공을 먼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먼저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가정이 잘 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God promised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낙심될 때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깊은 산 중에 혼자 지리산을 넘을 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전라도에서 경상도 산천까지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첩첩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길을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산 꼭대기에 가면 길이 보이겠지. 두려웠습니다. 캄캄합니다. 주변에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동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폐무덤들도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높고 자리 좋은 곳에서는 다 폐무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럴 때 저는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어두움이 빛이 보였습니다. 때때로 제가 흔들고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에 일부러 물을 먹지 않고 산을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피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저우께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느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작은 우물을 발견하고 산골짜기에서 깊은 곳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물을 마실 때 그 한목의 물이 온몸에 흐르고 전율을 느낄 때에 이 한목의 물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그늘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힘이 생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혼자 울고 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가정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월간 더 센트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을 때 이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래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0: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Even today, God said,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ll be with you. 그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주의 자비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구호와 복구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최고 단계인 국가 비상대응을 선포하고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과 임시 쉼터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도 1억 원 규모의 초기 대응과 함께 오늘 현지에 1차 구호팀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과 협력하며 이재민 천가정의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도 위로 서신을 발표하고 현지 교회가 재난극복의 거점이 되도록 자원유통과 중보기도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진원지 에즈버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연합감리교회 상원은 최근 교단 기준을 성소수자 포용과 동성결혼 수용 방향으로 변경한 사회 원칙 개정안을 근거로 에즈버리 신학교의 목사 안수 후보자 양성기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데이비드 왓슨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상호 합의가 아닌 교단의 일방적인 독단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왓슨 총장은 학교의 교리적 기준이 교단 정책과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왔다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성경적 신학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1981년 교단 공식 승인 이후 45년 만에 인가가 철회된 에즈버리 신학교는 현재 재학생과 올해 가을학기 입학생에 한해서만 기존의 목사 안수 자격을 인정하기로 교단과 협의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풍조 속에서도 교권의 행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번 에즈버리 신학교의 결단은 전 세계 개혁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켜내야 할 영적 정통성과 복음적 청지기 윤리의 엄중한 가치를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목회자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시작하고 예배당 내 냉방 집중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서울 충현교회 역시 사역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노타이 근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며 강남 중앙침례교회는 하와이안 셔츠에 이어 올해는 폴로 셔츠를 도입해 교인들과 한층 유연한 소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신간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를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교회들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선교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41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를 열고 기독교수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사역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며 교수들이 기술사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학생 선교 등 14개 분과 세미나와 함께 대학 현장에서 사역할 12명의 신규 교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며 캠퍼스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 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72년 동안 전개해온 가정회복과 여성인권 신장사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설교에 나선 박선희 목사는 사적인 요새라는 이유로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부의 상처와 소외된 영혼들을 교회가 전사적으로 받아내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과 감리교 등 7개 교단의 연합으로 운영 중인 새가정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서 콘텐츠를 통해 변화하는 세대와 소통하며 마음 편히 숨쉬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따뜻한 치유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를 주저앉히려 계획합니다. 이러한 악한 날에 우리가 내 힘과 도덕적 결단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완전한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적으로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옷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승리의 보증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 어떤 타오르는 불화살도 단번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손에 쥐고 대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기를 갖추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끝까지 힘써야 합니다. 지금 나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행하시며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권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신을 견고히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모든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대적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고 울산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군대 생활한 것 빼고는 지금까지 쭉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전원택 안수 집사님의 교회 소개, 목사님 자랑으로 오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울산 중구에 있는 연세축복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권영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목사는 세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평소에 목사님은요, 성도님들과 격이 없이 편하게 지내시는데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없으시고 성도들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십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결혼생활이든 자녀 문제이건 직장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 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셨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어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2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왔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집도 해보고 조선소에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들어가 5개월 교육을 받고 조선소 하청에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일은 꼭 지켜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 모태신앙으로 착실히 예배 시간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전원택 청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십니다.
1: 하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2: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아이가 찾아와서는

0: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낯선 아이가 치마 속으로 쏙 들어오기에 얘가 왜 이러노 하고 놀라셨는데 그 애가 안 됐는 측은한 마음에 그 애를 씻기고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마음을 주셨고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어떻게 전파선교사의 이름을 갖게 되셨을까요?
0: 전파선교사는 결혼하고 나서 하게 되었는데 전파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그래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못해도 전파 선교사를 통해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고 집사란 처가인 광양까지 울산에서 광양을 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광양에 극동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양 근처에 가면 극동방송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양에 극동방송이 생겨서 거기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가에 오갈 때면 주파수를 바꿔가며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이 귀한 방송이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울산 극동방송에도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을 살리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극동방송이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로 동역하시지 않겠습니까?

0: 여보, 마리아,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나를 묵묵히 뒤에서 참아주고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자. 사랑해요. 예주야, 예주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주영아, 주영이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 우리 아빠랑 엄마랑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
1: 그리 길지 않은 음성편지이지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전원택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 20대에 또 10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15살에 주님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우리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소리, 전원택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3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을 떠난 탈북민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네. 예,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생활을 크게 뒷받침 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1: 이분들이 가족에게 보낸 자금은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고 네.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가족을 둔 집안이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0: 네.
1: 하지만 요즘은 경비가 참 삼엄해졌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 단속을 하더니 이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심해져서요. 남한이나 뭐 중국에 있는 가족들, 탈북민분들의 연락이 오면 그것조차 멀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 네.
0: 이렇게 그나마 이어가고 있던 가족들의 연락도 끊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 만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1: 민족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민 분들 또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안녕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아픔과 비극의 눈물이 속히 지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던 것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눈치 보느라 험한 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해요. 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1: 아멘.
0: 이 상황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이런 아픔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먼저 인사를 주셨어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북녘계 자매 형제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시면서 3233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9님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아, 여기 파주인데요. 탈북민분과 통일전망대 가고 계시대요. 함께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최고라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자랑스럽게 계속 칭찬해 주시네요 하셨는데
1: 네.
0: 저희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혹시 그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샵 1069번으로 같이 또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출석 인사 가운데 선물도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손주들과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아직 어려서 북한에 대해 얘기는 깊이 못했지만 조금씩 해준 북한 이야기로 매일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손주들은 6살, 9살 남자아이들이에요. 손주들 기도에 은혜 받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도 듣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0: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또 어렵지만 그냥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때를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갖자고 서로 축복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사회 성도님도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북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많은 분들이 어제 주일도 보내면서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1: 아멘.
0: 기도의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는 끝까지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북녘 땅에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이어집니다.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또 살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도전을 샵 1069번으로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0: 맞아요.
1: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어플로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참여, 참여하기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샵 1069번으로도 퀴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용어예요.
1: 근데 네. 이 인터넷 용어 저희는 보통 그 영어를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선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표현이 바로 떠오르고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자, 어렵지 않아요. 힌트는 저희가 대화 이후에 꽁트 이후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나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망 접속이 안 돼요.
1: 어? 뭐가요? 무슨 망에 접속하는데 여보?
0: 아유, 지금 얼른 이체해야 되는데 망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맞는데.
1: 아, 이거 아이디랑 비번 쳐서 하는 거를 망 접속이라고 하는구나.
0: 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트라넷이 되기는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개인 번호랑 암호랑 적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1: 자자 보자.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대문자로 안 썼잖아 대문자.
0: 아 그래요? 아유 안 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자기야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죠?
0: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2: 요즘에 아이디랑 비번도 각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3: 맞아요.
2: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또 그래서 어디다 기록해 놓는데 어디 기록해 놨는지 또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인터넷망 사이트를

0: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 접속을 해야 합니다.
1: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 접속,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두 개 내어드리는데요. 네. 1번이 로그인.
0: 로그인. 2번.
1: 충전.
0: 충전입니다. 망 접속이라는 북한의 표현. 사실 이 말도 북에서 써본 사람보다는. 네.

0: 없고 맞아요. 쓰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북한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고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 망접속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이게 와이파이 개념도 있고 데이터 개념도 있고 이거를 네. 딱 쓰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문자 어플 있죠.
0: 네.
1: 그 어플이나 할 때 어디를 들어가도 다 필요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장바구니 여러분 쓰시려고 해도 그렇고 내뿅뿅뿅이나 뭐 디즈뿅뿅뿅 이런 거 OTT 보려고 해도 다 어쨌든 접속을 해야 돼요.
1: 쇼핑할 때 다 필요하잖아요.
0: 네. 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1: 로그인.
0: 로그인이다. 2번
1: 충전.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0487님이 처음에 통신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그렇죠. 통신망 가운데 우리가 특정 뭐 사이트나
0: 그렇죠. 들어가는 거
1: 서비스를 이용할 때
0: 이용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 회원이 맞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망 접속이라고 북에선 부르고 우리는 1번
1: 로그인,
0: 2번
1: 충전.
0: 자, 정답 샵 1069번호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했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개인 보안을 위해서 한번 쓰면 로그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1: 아, 맞아요. 네. 그 같이 쓰는 와이파이도 이렇게 망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망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사용 끝나셨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도록 저희 힌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정도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0: 우리 김혜은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으시네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많은 타이북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OAP대회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로그인이고요.
0: 네.
1: 2번이 충전인데 우리 5756님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요 망접속을 아주 잘하시고
0: 오.
1: 여기다 답 남기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네. 네.
0: 자, 그리고 이게 저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드려야 될까?
1: 아.
0: 그래도 메모장 같은데 꼭 적어놓으세요.
1: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요 망접속을 한 열몇 번 실패해서 다시
0: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인증번호까지 받고 다시 하면 되죠.
0: 네?
1: 천천히.
0: 그래요? 네. 자,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424 성도님도 울산에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에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이 로그인, 2번이 충전.
0: 네.
1: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망접속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물정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전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겹자의 퀴즈의 정답은요?
1: 망접 속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로그인입니다.
0: 로그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로그아웃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자, 매번 운전하느라 듣기만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하시면서 0544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1: 네.
0: 자, 정답 로그인. 늘 극동방송 통해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우리 0544님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샬롬 하시면서 새싹회원 7473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며 갑니다. 언제나 극동방송에 로그인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셨는데 정답까지 매일같이 들어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병원 진료보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감사 찬양 아까 들으며 가고 있다고 1222 성도님도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고, 북한의 복음 자유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3094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1: 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하셨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점점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로그인 할 일이 참 다채롭게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0: 그래요. 네.
1: 그래서 아까 841님이 인터넷 로그인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비번이랑 적어놓고 사용해도 자꾸 틀리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0: 예.
1: 우리 아이디만 해도 몇 개겠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어렵긴 한데 디지털 조금 뭐랄까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 위한 교육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죠?
0: 자, 그리고 포항입니다. 삼겹살과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이사빌리님.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좋아하는데.
1: 후식까지 먹었는데.
0: 자, 정답 남겨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이 정말 생필품 수준인데 북한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1: 맞아요.
0: 예. 이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까 봐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 그 망처럼 본인들끼리 제한된 어떤 영역만 풀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일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던 1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복음 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번 보내신 6147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어요.
0: 네,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순천이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9182님 로그인 남겨주셨는데,
1: 네.
0: 지난주에는 그 6월 말치고는 되게 선선했는데 이번 주는

0: 맞아요,
1: 폭염이
0: 맞아요.
1: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조심하셔야
1: 다들
0: 돼요.
1: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0: 방금 로그인을 방금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1202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OFP데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시라고 하셨던 0363님.
1: 네.
0: 아, 친구분도 알려드리고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번 보내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7473님도 보내드리고 출근 중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해주셨던 2802님도 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1: 알렐루야.
0: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80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한 얘기를 들으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가까운 파주에 사셨던 아버지는 늘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럭을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속히 통일이 돼서 함께 다 같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고양시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그 전을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아이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조선의 4대 시학가 중 한 명인 이서구가 길을 가던 도중에 술에 책을 싣고 가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소년을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술에 책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소년에 쫓아가 물어봤죠. 술에 책을 싣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읽은 책을 반납하고 새로 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술에 실린 책들은 통감, 강목, 제자백가를 비롯한 어려운 고전들이었는데요.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책들을 어린 소년이 읽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넌지시 그 책의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소년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서구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 정말 이 책을 다 읽었구나. 너는 분명 이후에 나라를 이끌 뛰어난 학자가 될 것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나에게도 찾아와 빌려 가려무나. 이서구가 알아봤던 이 소년 누구였을까요?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미래를 알 수 있죠. 우리도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찾아 읽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 일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위로하는 일도 병행하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지치지 않도록 섭리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여전히 쫓아다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매우 생뚱맞아 보입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한 일이라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은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며 매일 긴장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고 막연해 보이는 일상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나 위로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이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식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쫓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도로 위에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표적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이 찬양으로 오늘 새 깨라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오직 예수.

김명식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우린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죠. 아니,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따로 목적은 막 다른 데다 두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 용돈 달라는 그 전화. 전화 죽어도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용돈 달라는 거. 살짝 씁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용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씁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쁘면 용돈도 주겠죠. 그런 순서가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길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찬 목소리로 밝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월요일을 맞고 계실지요? 6월 한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7월 잘 맞이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더운 여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방학, 교회의 방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했다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안 돌아오게 될까 봐.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5년 방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권기태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았어요.
0: 예?
1: 오늘 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0: 와, 제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하시네요.
1: 예.
0: 오늘 뭐 선물 받으셨어요?
1: 아, 연어.
0: 연어?
1: 연어 온 것 같더라고요.
0: 잠깐.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일하시는 중이세요?
1: 네,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지난번에 그 교회 갔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1: 예, 네,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우리 4월 네. 말에 통화했잖아요. 올해 4월 말에. 응?
1: 네.
0: 그쵸? 그때 방학 몇 년 방학이었죠?
1: 5년이요.
0: 5년 방학?
1: 네, 4년인가 5년. 코로나 4년. 때까지 갔어요.
0: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1: 아,
0: 통화
1: 저기 예 저거는 했어요. 그 뭐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터넷 예배는 들었어요.
0: 아, 인터넷 예배는 4, 5년 동안 계속 들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래도 다시

0: 이 저하고 통화 되고 나서는 교회 직접 가셨군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
1: 네, 다니고
0: 다니는
1: 있어요.
0: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것 같은데?
1: 네, 그냥 일반 교회, 오이의 교회라고,
0: 예.
1: 예, 네, 성결교회 갔던데, 거기도?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
1: 바로 앞에, 그,
0: 바로 앞에, 지금
1: 네.
0: 시흥 사시잖아요.
1: 네, 맞아요. 시흥이요.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그 찬양, 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부흥 목사님도 있고, 막,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0: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어요?
1: 아니,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녀갔고요.
0: 제일 친한 친구가?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 연결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가셨나요?
1: 그
0: 교회를?
1: 다음 주에 갔나? 그
0: 그
1: 다음
0: 다음
1: 주에
0: 주에.
1: 갔나 그래요? 아,
0: 아무튼
1: 지금
0: 빠른
1: 4주
0: 시일 안에
1: 됐어요.
0: 갔구나.
1: 4주. 4주 됐어요. 4주.
0: 4주.
1: 4주인가
0: 오유.
1: 5주인가 됐어요.
0: 그리고 그때 교회
1: 네.
0: 잘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1: 네.
0: 극동방송을 알려주겠다고 했던가요?
1: 아니, 그 친구도 제가 알려줘갖고, 그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세요. 그 어머니도.
0: 여자친구도 듣고 있고 엄마도 듣고
1: 네.
0: 있고
1: 네.
0: 여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요?
1: 아니죠. 찬양인도도 하는데요.
0: 와,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 통화될 때 여자친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군요.
1: 네.
0: 극동방송은 난못 들었어도.
1: 네.
0: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권기태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는데요?
1: 네, 좋아하죠.
0: 같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지금요?
1: 네, 같은 교회는 안 다녀요.
0: 일단은 권기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그렇죠. 믿음이
0: 누구랑
1: 좀
0: 같이
1: 뭐
0: 다니는
1: 좋은
0: 게
1: 사람,
0: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믿음이
0: 그렇죠.
1: 좋은 사람 같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0: 어이구, 참, 암튼, 잘 다니실 것 같네요, 앞으로. 자,
1: 네.
0: 연어 선물도 받으셨고, 김 세트도 받으셨죠?
1: 네, 김, 예,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김 세트도
1: 감사합니다.
0: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5년
1: 네.
0: 만에
1: 네.
0: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번에 잘 들어오고, 잘
1: 네.
0: 맞고, 좋던가요?
1: 뭐, 그냥 보통인데, 아직 뭐, 제가 또, 저도 노력을 해야죠.
0: 그래도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첫 예배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좀더 열심히 뭐 믿어야겠다 생각은 했어. 나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 예배보다는 실제 가서 예배 드리는 게또 낫다고 하니까.
0: 네네.
1: 예.
0: 그래요.
1: 하여튼 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0: 그럼요. 이것도
1: 예, 제가 뭐 이렇게
0: 기적이죠.
1: 이그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한 3, 4년 전서부터.
0: 어떤 변화가
1: 예.
0: 있었는데요?
1: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0: 네.
1: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0: 네.
1: 네, 좀뭐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0: 아, 그래요.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1: 제가 그 운전 일을 해요, 회사에서.
0: 예.
1: 운전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그 음악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0: 네.
1: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0: 네네.
1: 보통 89.1이나 그런 거 듣고, 뭐,
0: 예.
1: 영화 음악 듣고 하다가,
0: 네.
1: 아,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연찮게.
0: 그러다가
1: 누가
0: 또,
1: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0: 그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1: 네.
0: 새끼라 듣다가 또 전화 연결되고,
1: 네.
0: 교회 가겠다. 기도도
1: 네.
0: 하고, 직접 가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1: 아,
0: 자, 우리 이제
1: 되게 뭐
0: 권기태님.
1: 감동스럽더라고요, 다.
0: 권기태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1: 네.
0: 이번에는 또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1: 아,
0: 써져
1: 너무,
0: 있는
1: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0: 아,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1: 너무 많이 주셔갖고,
0: 예. 네.
1: 너무 큰 선물을
0: 아이고
1: 주셔갖고,
0: 다
1: 이제
0: 이렇게
1: 그
0: 교회를 가게
1: 선물보다 이제
0: 되면
1: 뭐 교회 갈수 있는 게큰 선물이죠,
0: 아,
1: 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면 이렇게 꽃바구니도 드리고 예. 저랑
1: 예,
0: 함께
1: 저도 이제
0: 예.
1: 어머니도, 어머니는 예전부터 들어갖고 두구자를 하고 계세요.
0: 아, 전파 선교사?
1: 네, 전파 선교사하고 저는 한 4, 5년 됐어요.
0: 전파 선교사 한지?
1: 전파 선교사 한지한 4, 5년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0: 와,
1: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네가 이제 뭐 교회에다 할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극동방송에.
0: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1: 네.
0: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1: 네.
0: 야, 그리고 권기태님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또 전파 선교사 헌금도 하고 계셨고,
1: 네.
0: 야, 참. 그래도 그런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하고
1: 네.
0: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은 극동방송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있었을 거예요.
1: 네,
0: 그쵸?
1: 감사합니다.
0: 부모님도 아마 어머니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었을 겁니다. 전파 선교사를.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참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
1: 네,
0: 시간에
1: 저도
0: 우리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태님.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예예 네, 예, 바쁘시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권기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0: 갑자기 얘기하
1: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가사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멜로디를 저에게 불러 주셔도 좋고 꼭 제목 얘기 안 하셔도
0: 감사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1: 감사. 감사. 네. 감사 중에서도 한번 멜로디 한번 뭐 흥얼흥얼 거리셔도 좋고.
0: 예.
1: 예?
0: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이게 제일 좋아하네요. 찾아보니까.
1: 이 곡 네. 무슨 이유로 가장 좋아하세요?
0: 그냥 뭐 들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1: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감동?
0: 이렇게 많이 좀 제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도 예. 약간 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예. 뭐 삶이
1: 예.
0: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1: 예예.
0: 이 노래 들으면 감동 되더라고요.
1: 그때 이런 곡을 많이 불렀나 봐요.
0: 네, 좋아해요.
1: 그렇구나.
0: 부르진 않고 그 들어봤어요 많이. 방송에서도 들어보고.
1: 예예.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예.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정말 감사하고 계속 방송 예.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예. 계속 들려주십시오.
0: 네 건강하시고 많이 이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0: 청취자 권기태님의 신청곡 인생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바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포함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0: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투디어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르에서 문자 쿠폰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사무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하면은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안전을 위해서 정차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있거나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끊게 되는데, 아, 이분은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좀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양현님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양현님.
1: 네.
0: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아유, 참 이게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네요.
1: 네.
0: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된 만큼
1: 네. 네.
0: 아, 한번 잘해보자고요.
1: 응? 네.
0: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네. 운전 중이어가지고 그때 전화를 네. 끊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고속도로인 것 같아가지고
1: 네.
0: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정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1: 네.
0: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됐는데
1: 네.
0: 그때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심코 그냥 듣다가 그냥 보내본 거예요. 난 원래, 5년 방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보내본 건데
0: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1: 네.
0: 서울 어디시죠?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
1: 네.
0: 5년 동안 쉬시면서 네. 지금 어떻게 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은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라 해서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듣죠 많이.
0: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된 거죠.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듣고 있다 보면 5년 방학 가운데 좀 막 찔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 드셨을 텐데.
1: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0: 네.
1: 저희 멘토 언니가 늘 저 신앙의 멘토 언니가 있는데 예. 성악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예. 항상 예. 그래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너 나가야 돼.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0: 예.
1: 언니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나 내년부터 꼭 갈 거야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저번 주부터 가게 됐어요.
0: 아, 갔어요 교회를?
1: 네, 저번 주에 갔어요.
0: 저하고 그때 전화 연결될 때는 안 다닐 때였죠.
1: 안 갔죠. 그때는 안 갔죠.
0: 어어.
1: 그 다음 주인가 그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구나 그 주인가. 그러니까 아니, 저번 주에 간 거야 이 주일날.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마음이 생겼어요?
1: 근데 그게 너무 가게 될 마음은 없었는데
0: 네.
1: 지인이 왔었어요.
0: 예.
1: 서울에서 지인이
0: 예.
1: 한 제가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지인 세 명이 왔는데 일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나 교회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소개시켜준 교회가 내가 첫 신앙을 갖게 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분들이 네.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1: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0: 아, 누구를요? 아, 이게 무슨
1: 서울에서
0: 말이에요?
1: 지인분 그러니까 서울 그 주일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0: 예.
1: 지방에 있었는데
0: 예.
1: 그 지인분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0: 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 네, 그래서
0: 우리 이양현님이 그분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 괜찮아 한 교회가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인 거예요.
0: 네네.
1: 되게 뜻깊었어요. 스스로는.
0: 네. 뜻깊었지만 그래서. 또 엄청 찔렸겠네요.
1: 엄청
0: 아니 교회를 본인이 네. 안 다니고 있는데 뭔 교회를 남을 소개시켜주고
1: 그러니까요.
0: 이 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개하고 나서 찔려서 가셨군요.
1: 늘 우연찮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들 다 가니까 나도
0: 그러니까
1: 귀찮은데, 아니,
0: 소개한 사람이 소개해놓고 본인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 같이 갔어요?
1: 네, 그렇죠.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0: 연희동 무슨 교회예요?
1: 연희동 교회는 아니고요.
0: 예.
1: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0: 강릉?
1: 네.
0: 강원도?
1: 네.
0: 이거 웬일 갑자기 뭔 강릉의 교회를. 아니 집이 네. 서울이시라면서요.
1: 네. 서대문 연희동인데
0: 예.
1: 저희 부모님이 강릉 쪽에 계셔서
0: 예.
1: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말마다?
1: 네. 가끔씩. 네.
0: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릉을 소개해줬고 그 강릉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1: 네,
0: 거예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번 주에도 강릉 가셔야 돼요?
1: 지금 저 강릉이에요.
0: 아, 강릉이세요?
1: 네.
0: 강릉을 왔다 갔다 잘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거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서 그때도 정차를 못 하셨구나.
1: 맞아요.
0: 그럼 원래 강릉에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면 거기가 네. 고향이세요?
1: 맞아요. 고향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네.
0: 부모님은 혹시 강릉에 계신다고 했죠?
1: 네네, 계셔요.
0: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1: 안 하세요.
0: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해야겠네.
1: 네, 맞아요.
0: 아, 부모님이랑 천국 가셔야죠.
1: 맞아요, 맞아요.
0: 본인만 천국 가실 겁니까?
1: 나 안 네. 되죠.
0: 천국 가는데 저희 할머니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1: 그럼요, 맞아요. 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인도를 거의 많이 했죠. 네, 할머니한테. 네, 하나님 일단, 얘기 많이 해드리고.
0: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네? 본인이 지금 가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네. 일이고요.
1: 네.
0: 아마 지지난주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1: 네.
0: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속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네. 내가 굳이 안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0: 네.
1: 우연치 않게 그냥 발길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0: 우연이지만 단 하나님의 계획 영역. 가운데 전화를 못 받고 네. 나서 그 뒤에 네.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그럼요. 게 오늘 전화를 했을 때
1: 네.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네.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1: 네.
0: 또 가게 하셨군요.
1: 그 주에 간 거예요. 그 주니까 저번 주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0: 자, 이번 주에 또 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1: 네, 맞아요. 알겠죠? 하면 안 돼요. 네.
0: 방학하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아, 자, 이제 축하의 선물. 우리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 몰라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네. 유산균, 예맛에서 네. 김세트, 강화산 네. 김치에 정승댁 네.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네.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관회에서 네. 메이플 네. 하루견과
1: 네.
0: 그 다음에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네. 도토리 냉면 새로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물이.
1: 네.
0: 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네.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1: 네.
0: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겼네요. 생명을 네. 생각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그 다음 네.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네. 게 고르시겠습니까?
1: 어떤 게 좋은 거죠?
0: 본인이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1: 그래요?
0: 본인한테 좋은 걸 하셔야지.
1: 주얼리는 어떤 건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액세서리죠?
1: 네. 주얼리 네. 하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주얼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고 강릉에
1: 네.
0: 자주 가시니까 강릉 네. 주소를 당첨 문자를 보내면 입력하시고요.
1: 네.
0: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을 부모님 네. 좋아하시는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물로 부모님 교회
1: 네.
0: 가시는데 꼭 좀 사용했으면
1: 네.
0: 좋겠거든요. 부모님은
1: 네,
0: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1: 엄마는 빔을 좋아하시는

0: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1: 김 세트, 오케이.
0: 네.
1: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0: 네. 네.
1: 어,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일, 최근에 교회 갔던 일들 잘 설명하시면서 네. 우리 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0: 네.
1: 어,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사랑의
0: 네.
1: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이양현님을 제가 끝까지 네. 추적한 보람이 있네요.
0: 어? 네.
1: 끝까지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0: 네. 오,
1: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을 줄이야.
0: 오, 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네. 정말 우연치 않게. 네.
1: 자,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네. 은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0: 맞습니다. 네,
1: 하나님의
0: 맞아요.
1: 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0: 네, 맞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양현 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인생 찬양 역전.
1: 역전되리라
0: 완전 좋아합니다.
1: 이제 역전되리라.
0: 네.
1: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0: 네, 맞습니다. 네.
1: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0: 어, 진짜 제가 장거리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1: 네. 예, 예.
0: 그 꼭 그 노래 하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1: 어.
0: 네.
1: 그래요. 이제 예수님 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이미 네. 사실은 역전은 시작됐어요.
0: 네,
1: 삶의
0: 아, 네.
1: 역전은 시작됐으니까
0: 네.
1: 여기서 쭉 기도 멈추지 말고 쭉쭉 나가시는 네. 이양현님 되셨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이양현님 만나봤고요. 이양현님의 인생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전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전도서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충고를 싫어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나는 그런 젊은이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그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무리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후의 세대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술로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말을 하여 그분이 내 손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만일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일들에 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관리가 있고 이들 위에는 더 높은 고위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땅의 산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의 들판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마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내가 관찰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사사나가 비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설령 그 사람이 천년의 두 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타인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허무하여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일을 할 수 없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도 더해진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내심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열심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내면의 위로와 변화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보내시

있는 영이다, 사도적 영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성령은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보내시는 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면 성령에 의해 우리가 보내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적 백성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도록 그냥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알아서 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적당히 산다, 이 의식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 이 의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각 삶의 분야분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감당한 사역들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의 은사나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건 지금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건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사역하는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사역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이제 그 모든 닥친 상황을,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모든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로 이해하고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죠.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라는 아픈 현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제자 공동체 위기거든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글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단순한 실패 정도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제자들 앞에 말합니다. 1장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유다의 사건을 그 시편의 말씀 안에서 해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 어마어마한 상처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팔아먹어? 예수님 밤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한 명이 부인해? 말이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고요, 이게 바로 상담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앞에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그 사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혜 은사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상처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빈자리를 정리하여 다시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해서 술 취했다고.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단순히 신비체험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그는 즉각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상담하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오순절 성령에 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은 곧 그 만왕의 왕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설교 사역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사역이고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상담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가장 좋게는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역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교는 단순히 현실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회중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를,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진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성경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혹은 상담자가 하는 거예요. 실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쫙 제시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더니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헌신하게 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우고 힘이 떨었다 그러잖아요. 왜?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수사학으로 논리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하여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성령은 유업 앞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와요. 바로 초대교회 글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패밀리 그 문중 앞에 서게 돼요. 그들은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유업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이쯤 되면 베드로가 어쩌면 너무 쫄아갖고 오줌을 절였을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충만하여 연설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담히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 못하도록 딱 입을 닫아버리도록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저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비밀 알죠.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이들이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그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관리들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 무슨 말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실 거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 못해요. 이런 사람 계신가요? 저도 원래 말주변이 되게 없었던 사람이고요, 말 못한다고 여겼어요. 그랬더니 누가 별말을 당하네요 그러던데 말 잘한다고. 제가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연약한 자를 저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죠.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순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인터뷰할 때, 취업 인터뷰나 입학시험 볼 때 하나님 그런 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어디 가서 PPT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마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준비한 게 이만큼인데 이 정도 말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걸 듣고도 자기가 놀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연약함 보고 주저앉지 말자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필요한 순간에 진짜 위협을 당할 때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죠. 세 번째, 성령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과 죄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난 영적 분별의 사례입니다.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했죠?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분위기 속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후반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령은 유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죠?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는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거짓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사역의 방향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어떤 영역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요, 스데반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등이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설교자예요. 사실 스데반은 대단히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딱 성경을 가지고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하세요. 근데 저들이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유능, 정말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나눴죠. 성령의 조명으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스데반이 지혜로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거예요. 스데반은 단지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해석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거절했는지 이걸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죠.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진짜 설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적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가면서 조상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면서 회개를 요구하죠. 예언자적 책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봤어요.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걸 본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았던 것을 본 거죠. 아, 스데반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예, 그랬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성 전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에 있어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빨리 교회 세우고 거기서 개척하고 그리고 사람들 훈련시키고 해야 돼요. 이쯤 되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 머무는 게 더 빌립의 사역에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위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한 사람을 준비해 두시면서 맞춤형으로 에티오피아 내신 그 예루살렘

예배하러 돌아가는 길이었고, 수레 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고난받는 종, 도대체 이 종이 누군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령은 그 사역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역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복음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졌고,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야 완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경계를 넓히시고, 익숙함, 편견 깨뜨리시고, 생각지 못한 자리, 꺼려하는 자리,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길이지만 성령이 보시기에는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는 자리일 수 있음,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교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당신의 몸에게 지시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선교는 단지 교회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부르셨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고,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재밌는 표현 보세요.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근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주도권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인간적 생각, 필요를 위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주님의 길을 보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교회는 사역과 선교를 전략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전략이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죠. 필요도 하고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사역은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준 성령의 인도하심. 일부만 다룬 거예요. 사실 일곱 가지 일부만. 네, 이 정도만 충분히 알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한 삶은 전부다. 우리는 모든 영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자세가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 고정되면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삶이 조정되고 전환되어지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첫째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리로 나가게 됨.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 헌신해요. 주님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자기 뜻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지죠.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것. 세 번째, 주님께 묻는 것.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물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의 종이 됐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도를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주세요. 주님, 오늘 어디서 일하세요?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오늘 나눈 부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가도 지불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크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으로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런 특권,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기드온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상담할 때도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도 설교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여 주신 메시지 또 나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교회도 그렇고 분별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산다면 훗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성령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만 하실 크기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일푸른 처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 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만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오.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물이 포도주로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세상에 소리치고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또 확인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를 자기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또한 전하는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예수의 무리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갈릴리 근처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사건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여기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을 초청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어서 또는 이웃이어서 그곳에 갔을 수도 있지만 예수와 제자들을 함께 초청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형성되고 불어나고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초청이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어나갈 때 이러한 문맥과 맥락에서 적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이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아 누구 신랑 신부 결혼한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겠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알려지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드는 그 과정에서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초청받아 왔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그 앞에 봤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 안드레, 요한,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그랬듯이 그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면서 그 메시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한 감격, 기쁨, 즐거움, 정말로 이가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과 그 기쁨이 어느새 그 잔치에도 불어나는 그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라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잔치의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또 잔치의 연회장에게 말해야 정상인데 예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처음에는 혼인잔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 그 다섯 명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곧 천국잔치의 기쁨이 혹 끊어질까 하여 바로 그때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다른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 그러면 미라클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표적은 상징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표적은 상징이어서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가리키고 싶었던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가리키고 싶었다 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12절에 얘기하는 대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예수에게 나와서 한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일반적인 혼인잔치였습니다. 아마 예수의 어머니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척일 확률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다섯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일반적 혼인잔치는 견고한 말씀의 잔치, 풍성한 은혜의 잔치, 신령한 천국잔치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잔치의 상징이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높이 들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셨겠습니까? 어떻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셨던 그 다섯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다섯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그 천국 잔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의 기쁨이 충만해져 갈 때 갑작스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신령한 은혜의 잔치에 기쁨이

기쁨과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긴급하게 예수님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상하죠? 보통 이런 것이 떨어졌다면 연회장한테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나 또는 신랑에게 말해야 할 것이 분명 맞는데 그래서 이웃에게 빌려온다든지 또 급히 사온다든지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잔치의 손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마음의 의도가 마리아에게는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의 상황이나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아니면 또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는 천박한 믿음으로 마리아가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보통의 혼인잔치였다가 예수로 인하여 신령한 천국잔치로 무르익어가는 그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은혜가 끊어질까 하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출생 전부터 천사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여야 함을 또한 이 아이의 별명이 임마누엘임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때에도 목자들로부터 그리고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아이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증거를 또한 받았었고요. 12살 때 성전에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을 그 아이에게서 듣고 예수에게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다 하는 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던 그 일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로서 늘 가슴에 새기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는 신령한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갈 때 지금이 가장 적기요 혹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고 자기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뜻밖입니다. 마리아의 의중을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 말은 마리아의 의도가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의 때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억지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이제 너의 때니 너의 일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시고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언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도 그리고 나의 때도 모두 7번이 등장하거든요. 7번의 표적 그리고 7번의 나의 때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그 12장 17장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겠습니까? 민망해서 이름도 그 이야기도 꺼내기 힘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질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죠? 다시 요한복음 2장 4절로 돌아오셔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매우 높여 불러주는 표현입니다. 부인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귀부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게 불러서 부인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뒤에 나오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어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은 당신이 아무리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나타내는 때를 기다려왔다고 할지라도 혹은 지금 이 순간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때를 분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육적 관계에 속한 당신 모친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때가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그 일은 모친과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어머니와 아들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엄마로서 얘기하죠. 모친으로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그으시고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때가 되어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드러내게 될 때 육신으로는 어머니나 당신은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는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 여인, 한 귀부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육적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신 것이죠. 아무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여 안다고 할지라도 그저 예수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을 수 있겠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까지 바라봐온 또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때와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말하기는 멈추고 하인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정도의 대화를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부하셨습니다.

않았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머니 모친으로서 하는 요청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한 죄인이 이 신령한 영적 잔치의 은혜가 끊어지기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죄인의 요청에는 응답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적 관계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죄인의 요청에 대하여 이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으니 말씀드렸듯이 표적으로서 간접적으로 상징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의 도구로 뭘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광범위하기도 한데 여기서 사용된 돌 항아리라는 것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가 있든 식사가 있든 그러면 집 입구에다가 이 항아리를 둡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도록.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정결과 거룩, 성결한 마음으로 이 잔치에 들어올 것을 나름대로 조건이자 예의 또 예절의 모습으로 이 정결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포도주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그 잔치의 기쁨은 그냥 막연한 기쁨, 하하, 호호, 즐겁고 기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변화시키는 기쁨, 더러웠는데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 그 잔치, 그 신령한 잔치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은혜로 가득한 나라라는 의미를 이 표적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또한 성만찬을 통하여서도 이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표적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죠?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서 성찬의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피가 무엇을 또한 상징하는 거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는 은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도 연결하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에서 정결케 하여 다시 살게 하는 음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이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야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인들이 그 여섯 항아리에다가 끝까지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어떻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포도주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포도주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항아리에 담았을 때는 무색, 무미, 무취,

건조한 그런 맛이었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자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연회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물을 그 항아리에 담아라.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하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 담으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항아리에 있던 거를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라. 이건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요? 자기가 물을 담았으니까. 근데 그 물 담은 거를 이제 잔치에 있는 아무리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해도 이거 물인 거 뻔히 알 텐데.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까지도 순종합니다. 아마도 이 잔치에서 이 하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이들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납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물을 따라라 배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납득하고 이해해야 똑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 아래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물떠온 하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인들도 그리고 마리아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제 모두 보았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바로 이 일을 말이죠. 단순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적어도 하인들은 적어도 마리아는 적어도 제자들은 어느 선상까지 가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나무는 타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물기가 없는 바위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이 생수가 되어 나왔던 것처럼, 태양이 가던 길을 하룻길을 멈췄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남녀의 결합 없이 자녀가 태어났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 잔치가 더욱 신령한 잔치가 되었구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두가 다 바라보게 되고 제자들이 더욱 그를 믿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무색, 무미, 건조한 나 같은 물 같은 인생도 달콤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맹물 같은 인생이 달디 다른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졌던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인생이 충만과 질서와 빛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무질서하고 어그러졌던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되고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0: 술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물맛처럼 냉랭하게 느껴졌던 성경도 예수를 만나면 포도주처럼 달디달게 느껴집니다. 성경의 모든 문자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던 예배가 내 영혼이 팔딱팔딱 뛰는 화로같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봉사도 즐겁고 헌신도 즐겁고 헌금도 기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되고 그 밥에 그나물 같은 인생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맹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같이 달디단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그 복된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든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든 우리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의 향이 남는 인생, 그 신앙적 성숙과 복된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운전할 때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행길을 갈 땐 긴장되기도 하고

가끔은 두렵기도 하죠. 처음 보는 길 앞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 결국에는 집에 도착할 거라는 묘한 안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표류하듯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아는 길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이 초행길이 있습니다. 그땐 내가 하던 방식, 내가 알던 지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던 대로만 하면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이 뒤집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6월 29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저는 초행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꼭 찍고 가는 편인데요. 다들 그러시죠? 이 초행길이 좀 떨리긴 해도 그 도착 예정 시간이 뜨잖아요. 그걸 보면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 이 시간쯤에는 내가 도착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또 반면에 너무 자신 있는 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회사 가는 길, 아니면 뭐 집에서 교회 가는 길, 회사에서 교회 가는 길, 뭐 이럴 때는 어떤 저의 그 경험을 100% 신뢰하면서 가게 됐는데 가끔은 또 그 길에도 변수가 있더라고요. 뭐 도로 정비를 하고 있거나 사고가 나서 막힐 수도 있고, 뭐 퇴근길이나 출근길과 겹쳐서 다른 길이 더 빠를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 또는 아예 처음 겪는 일. 그럴 때는 하던 대로 한다, 이런 게 통하지가 않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어떤 길이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행자잘라 이 시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예년보다 선선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네, 오늘 많이 지치신 건 아니죠? 네, 월요병 시달리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 9507번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6634번님도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썸머 스페셜 일주일 남았다고, 네, 딱 알고 약간 디데이 주시는 것처럼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랜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제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이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예라모십의 찬양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찬양 듣고요 월요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바쁜 일정, 바쁜 것도 좋은 거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아, 바쁘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바쁘게 살 수 있는 아,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네, 아멘입니다. 네.
0: 요즘 뉴스를 보면요, 목사님. 이 미래라는 단어가 진짜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뭐 미래 산업, 미래 과학, 뭐 인공지능, 반도체, 새로운

0: 기술 뭐 이런 소재들도 많이 등장하고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담론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네. 누구나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 미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네. 노력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우리 삶의 미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의 흐름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다양한 것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끊임없이 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준비하는 계획들 미래도 좋지만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붙드시고 또 내일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출석 체크로 시작해볼까요, 목사님?
1: 네.
0: 네.
1: 문제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0: 오, 네.
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뿅뿅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0: 아멘. 네.
1: 네.
0: 이 말씀 구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1: 그렇죠.
0: 또 기억하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좀 어떻게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힌트를 드릴 수
1: 네.
0: 있을까요, 목사님?
1: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0: 네, 사전적인 의미.
1: 두 발을 번갈아 옮겨놓는 동작.
0: 오, 두 네. 발을 번갈아 옮겨놓는 동작. 오, 그렇군요.
1: 영어로는 스텝.
0: 아, 스텝.
1: 네.
0: 스텝 바이 스텝.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결정적인 힌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 방금 이제 코너 시작하기 전에 듣고 온 찬양으로 힌트를 드렸다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해요.
1: 네, 네. 네.
0: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네.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1: 잘 들어야 돼요.
0: 네. 제가 이렇게 힌트들을 숨겨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벌써 많이 보내주셨네요.
1: 네.
0: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1: 수준이
0: 여러분들
1: 높으세요.
0: 수준이 높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 보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추나무의 음성으로 선한목자 되신 우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어요. 많이 들은 말씀인데 갑자기 답을 쓰려니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제가 힌트 드릴게요. 찬양 힌트.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에서 후렴 가사 보면 한 뿅뿅 한 뿅뿅.
1: 아니 저도 아까 그 힌트를 드릴까 했었는데 네, 마음이 통했네요.
0: 그렇습니다.
1: 한 뿅뿅 한 뿅뿅 주 예수와
0: 함께. 네, 뿅뿅에 들어갈 네, 단어. 오늘의 퀴즈는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뿅뿅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9992번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지 정답을 아주 잘 보내주셨고요. 6970님도 정답. 6065님은 정답 버저 버튼 누른 것처럼 띠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고요.
1: 너무 쉽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우리 6859님도 정답. 1064-0822-2382번님도 정답입니다. 8249님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 중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또 3643님, 9443번님, 5250님이랑 3463님은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우리 5250님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 7978님 오늘 아침에 묵상한 오. 말씀입니다 하셨는데 은혜가 통했네요.
1: 아멘.
0: 좋습니다. 1219번님도 정답이고요. 5113번님도 정답. 6634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잘 맞춰주셨네요. 그러면 목사님 이 네. 말씀을 좀 보면 요 사실 계획이라는 게 우리 삶에 진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성경에서도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저는.
1: 네네. 네. 계획이 없으면 방향을 잃기 쉽고 준비 없는 삶은 쉽게 흔들릴 수 있죠.
0: 네.
1: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0: 네.
1: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0: 네.
1: 앞에서 말하는 자기의 길, 이 길을 내가 스스로 그리고 있는 인생의 큰 그림이라면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오늘 내가 실제로 내딛는 한 스텝을 말합니다.
0: 한 스텝. 네. 예.
1: 우리는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인도하시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0: 네.
1: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겠죠?
0: 맞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 정답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0: 네, 정답은 걸음이었습니다.

0: 앞으로는요, 목사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막 화내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좀 화를 내는 편인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네, 네.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0: 맞습니다.
1: 계획이 바뀌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0: 네.
1: 우리는 비록 한치 앞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0: 아멘입니다.
1: 그러므로 오늘도 염려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담대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맞춰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두 분 한번 선정해볼게요.
1: 네.
0: 어떤 분께 드리면 좋을까요?
1: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던데요.
0: 네. 우리 5250번님.
1: 네, 5250번님.
0: 네. 네
1: 그리고요. 축하드리고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한 분 더.
1: 오늘 아침에 말씀을
0: 예, 묵상하셨다고 하셨던
1: 네.
0: 네, 이분이시네요.
1: 7978번님.
0: 네, 7978번님.
1: 네,
0: 이렇게 두 분.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 선물 링크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함께 할게요.

0: 네, 행저질라 월요일 코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하실 찬양은 CCM팀 히즈윌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0: 오, 네.
1: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입니다.
0: 광야를 지나며.
1: 네. 네. 히즈윌의 프로듀서인 장진숙 작곡가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0: 네.
1: 히즈윌 3집에 수록된 이후 국내는 물론 일본어 버전으로도 발표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네.
1: 이 찬양은 광야를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자리로 노래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이 찬양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기도 하고
0: 네.
1: 또 믿음의 고백을 드려오시기도 했죠.
0: 맞습니다.
1: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아멘. 네,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오늘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네.
1: 먼저 우리 PD님이 본문 내용을 읽어주세요.
0: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아멘. 네, 피디님.
0: 네.
1: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0: 광야 하면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런 척박하고 황무하고 좀 덥고 힘든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떠올렸을 때 피디님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0: 네.
1: 뜨거운 태양, 메마른 땅.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던 시간들.
0: 맞습니다.
1: 아마 분명 그들에게 광야는 결코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0: 그렇죠.
1: 하루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이었죠.
0: 네.
1: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단순한 이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0: 네.
1: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너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0: 네.
1: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0: 왜 하필 접니까?
1: 네, 왜 저를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에게. 언제 끝납니까?
0: 맞아. 언제 끝나요? 네, 맞아요. 네,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너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보겠느냐?
0: 아멘. 네.
1: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0: 네.
1: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1: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 능력을 믿기 쉽죠.
0: 맞아요.
1: 계획대로 일이 풀릴 때는 내 경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지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0: 네.
1: 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0: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입니다.
1: 오, 훈련의 시간이다. 오, 네.
0: 예, 버려진 시간도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1: 준비되는 시간. 네.
0: 그래서 찬양 광야를 지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1: 네.
0: 광야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곳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네.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1: 네.
0: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를 먼저 지나갔습니다.
1: 네, 어떤 사람들? 네,
0: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1: 오, 맞아요.
0: 네,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1: 그랬죠. 네.
0: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 오, 맞네요.
0: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뛰어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1: 오, 네.
0: 혹시 지금 우리의 삶도 광야 같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1: 아멘, 아멘.
0: 아니 어쩌면 광야에서 가장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1: 네.
0: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고
1: 네.
0: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1: 아멘입니다. 네.
0: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끝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1: 아멘. 네.
0: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사명으로 우리를 다음 사명으로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들으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1: 아멘.
0: 이제 그 믿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계시는 자리에서 다들 찬양하셨죠? 우리 6970님께서 아멘, 아멘. 광야를 지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어떤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드러나시기를, 주님 드러나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는데요. 무사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지나며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 낙심하기도 합니다.
0: 주님.
1: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지금도 각자의 삶의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관계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0: 을 더 의지했고 내 계획을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1: 주님,
0: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욕심과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 아멘.
0: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다듬으셨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빚어지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이 시간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이 기도문을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보내드릴게요. 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 중에 혹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광야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1: 아멘.
0: 그것을 믿고 광야를 잘 이겨내고 살아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광주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기도문, 기도카드 이미지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QT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QT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QT는 작년 9월 25일에 QT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예외 없이 QT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은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기이 쓰거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결코 불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긍휼입니다. 셋째,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섯째, 토기장인 하나님은 기 있을 그릇을 그리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도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주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앞에 선 인간의 한계와 겸손을 요구합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토기장이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그릇의 제작 및 사용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든 이유는 분명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기약에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십니다. 일회용 그릇과 장식용이나 골동품 같은 그릇도 만드십니다. 토기장인은 이 모든 것을 만들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토기장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자기 공예가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아내와 함께 도자기 공방에 수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는 점토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만듭니다. 쉬운 컵, 그릇과 접시, 머그잔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난이하고 기이한 장식용 소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도자기 공예가에는 있습니다. 토기장이들, 즉 도자기 공예가들은 같은 흙으로 어떤 도자기는 귀하게 쓸 것을 만듭니다. 어떤 도자기는 막 쓰다가 버릴 것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도자기 공예가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도자기는 얘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 도자기 공예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고했습니다. 다만 성도인 저는 하나님이 기이 쓸 그릇으로 선택하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군가에게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혹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반박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반박 자체가

0: 인간적인 공평의 기준에 하나님을 가둬내는 오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또한 그분의 주권은 저에게 그저 경외심과 겸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보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만들어진 재질로만 본다면 결코 귀한 그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천이 쓸 그릇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그것은 제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보배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거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바울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릇의 존재 가치는 그릇을 만든 토기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소유 가치보다는 존재 가치 측면에서 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물질과 지식 그리고 명예 등 소유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진리는 저희 일상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적용점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내면의 겸손과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은연중에 내가 잘해서 나는 자기 의가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저의 모든 자랑을 허물어뜨립니다. 저의 구원이든 현재의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동체에서 봉사하거나 리더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잘 수행되거나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준비를 잘해서 제가 예를 많이 써서 나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즉, 이 모든 성김과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때로는 갈등을 겪거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까? 이 공동체는 왜 이럴까? 하는 불평이나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관계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긍휼의 그릇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피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떤 그릇으로 빚어져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원해서 만난 관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의 반응과 태도를 점검하며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는 저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역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5일에 큐티한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24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의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에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0: 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제목이고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버려진 감정, 사박단위의 시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고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버림받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릴 적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직장에도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직장이 날 받아주지 않고, 경력도 없는데 경력직 뽑는다 그러니까 경력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학교에 문을 두드리나 취업자리뿐 아니라 입학에 거절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사람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거절을 받는다든지, 살다 보면 일상입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거절과 버림받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충격은 더 크겠죠. 사람의 살면서 가장 큰 거절과 버림받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거절과 버림의 상처가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일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시고 하나님하고 뛰어갔는데 그분이 문을 쾅 닫아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뭐 다른 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이시단 말이죠. 온통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거절했다,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때에 그 상처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큰 상처인데, 상처 중에 버림 중에 가장 큰 상처의 버림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겠죠. 부모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도 날 버리셨던 이중적 버림의 경험. 그런 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 소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외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부모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중적 버림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입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진 아들 예수께서 왜 도대체 나를 버리셨냐고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사시다가 이런 버려진 듯한 뭐 하나님에게서든지 부모에게서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버려졌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키워놓은 자녀로부터 버려졌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에게 냉담하게 돌보지 않는 버려졌다든지 여러 가지 살면서 버려진 거절당하는 그 경험의 시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사박다니의 시간, 사박다니의 시간, 버려진 시간, 버림받은 시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은 이 사박다니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박다니를 당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경험을 가진다면 정말 이것은 충격적이죠. 자, 어떻게 버림을 받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고 도와달라 그래도 손을 안 내밀고 하나님이 이것만요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날 버리고 떠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사박단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사박단이라고 할 때는 버린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버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버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버리신 적은 별로 없죠. 그런 경험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박단의 적극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나를 마치 휴지 취급을 해서 내 인생을 마구 구겨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말이죠. 내가 쓰레기인 마냥 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식으로 진짜 버리는 버림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그냥 그대로 있지만 사박다니의 또 하나의 뜻은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뜻이 있어요. 나를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놔두셨지만 구기지는 않았지만 나를 방치하고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고 왜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시지를 않고 왜 아무런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나를 사박다니 하셨습니까? 왜 나를 떠났냐? 이런 시간은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이 중에 나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는 듯한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느껴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듯한 사박다니의 시간들은 누구나 살면서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분명하다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떠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슬슬 그분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날 떠났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하고 찬송하면 뭐하고 감사하면 뭐하고 안 계시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날 떠났는데 내가 구차하게 그분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 나도 떠나는 게 낫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으니 날 떠난 그분 앞에 나도 떠날 거야. 자기만 떠날 줄 아나? 나도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박다니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도 떠나버려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줄 알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마음 10번,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

마음 턱 밑에까지 차올라도 그냥 떠나지 말고 떠나기 전에 한 번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셨을까라고 의심해봐야 됩니다. 떠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떠나겠지만 떠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떠나려고 하다가 한 번은 물어보라고요. 정말 떠나셨을까? 정말 날 버리셨을까? 정말 날 영영 잊어버리셨을까? 자, 이 차원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버림의 처절한 외침을 외친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위로 보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이게 버리신 걸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올라간 것일까? 보내져서 올라간 것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 못하실 겁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다윗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다가 다윗은 광야의 왕이 되기 전에 10년에서 길게 보면 14년을 버려졌거든요. 광야에서 버림받아서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그 광야로 나갔더니만 모든 지형지물을 다 익숙하게 알게 되어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을 봤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외쳤죠. 내가 그 10년의 세월을 광야에 버려진 게 아니라 지형지물을 익히고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으러 보내진 것이었구나. 다윗은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왕의 수업을 받기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설교,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렀다가 피곤하여 누웠을 때에 돌베개 하나를 취하여 머리맡에 대고 잘 때 제가 1인칭 시점으로 그때 설교할 때 주인공이 돌베개였습니다. 그 돌은 평생 자기는 그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광야에서 버려졌나 생각했는데 야곱이 와서 돌베개를 하다가 갑자기 꿈을 꾸다가 일어나 자기 몸을 두 손으로 자기 몸을 감싸고 땅에다가 콱 박더니만 했던 말,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돌아와 이 돌을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돌은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장차 성전에 기둥되기 위해 보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하나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이 세상 그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버려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버려지실 리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려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보내진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곳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왜 당신의 입으로 나를 버리셨냐고 표현을 했냐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Why are you forsaken me?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보내셨나이까 안 하고 버리셨나이까로 말했는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하셨던 일곱 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 일곱 마디.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이 난해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으니 당황스럽잖아요. 초신자가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거나 아직 믿음이 없이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다 아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난해 구절인데 이 뜻에는,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외침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을 암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의 운을, 19를 운으로 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시편 22편인가? 그 중요한 시간, 죽어가는 시간에 그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되는 그 구절에 시편을 운을 떼신 것일까? 시편 22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지만 별명이 뭐냐면 메시아 시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편 22편은 1절에서 31절까지 장차 미래에 올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며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써놓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 밑에 제사장들도 그 구절이 너무 익숙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익숙하고 아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이 구절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던 구절로 봅니다. 그 시편 22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정확히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갈릴리 방언인 아람어로 아자브타니를 사막다니, 사박다니라고 발음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렵게 첫 말씀을 하신 게 시편 22편 1절인 것은 제자들에게 그 시편을 떠올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닌 시편 귀절을 예수님이 외우기 시작하셨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이 구절을 제자들 앞에 굳이 그 중요한 시간에 외우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분이 이렇게 사형수들이나 달려서 죽는 중범죄자로 끝나는 것인가? 진짜 그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범죄자일 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1절의 운을 시작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 맞다 이 뜻입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을 외우심으로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메시아는 이렇게 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시편 22편에 오롯이 들어있는 구절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주시는 거지요. 그 뜻은 뭡니까? 시편 22편 그렇게 우리가 외웠던 구절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나는 메시아가 맞고 나는 십자가 위에 운이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날 십자가 위로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나를 십자가 위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1절 외울 테니 너희들 집에 돌아가서 2절부터 31절을 읽어봐라. 그리고 그 안에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복기해보고 내가 누군지 가슴에 새기라 이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고 대한성서공회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민영진 박사님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서신학의 유명한 대한민국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분이 참 좋아하는 시인인 김춘수 시인의 시인을 일컬어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그랬고 김춘수 시인은 많은 꽃이라고 하는 이런 시들 우리에게 친숙한 시를 썼지만 놀랍게도 신앙시를 스무 몇 편을 썼습니다. 민영진 박사는 그 하나하나 김춘수 시인의 시를 가지고 성서학적으로 풀어서 써놓은 책이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에 김춘수 시인의 못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혔던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잊지 못할 시입니다. 김춘수의 못, 그 중에 세 마디.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분은 나마 사막다니라고 시를 썼습니다.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마 사막다니.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잊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마 사막다니를 외운 다음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이어라. 너희가 읽어라, 너희가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희 삶으로 이어가라. 이 뜻이죠. 이 말씀은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 나와 그렇게 외웠던 시편 22편을 다시 읽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너희도 이 삶을 이어 살아라. 이 뜻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22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살펴봐야겠죠. 1절에서 31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1절, 2절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부르짖는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 즉 심판주로 오셔서 고난이 아닌 심판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림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는 군림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시편 22편 1절 2절에 나오는 장차올 메시아는 처절하게 고통받는 고난의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가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읽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록들이 나오나요?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십자가 밑에서 입을 비축거리며 고개를 흔들고 비웃었죠, 예수님을. 그리고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니 가만두어라.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나 보자.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제가 자기도 구원 못하니 그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와서 구원하나 보자고 했던 그 이야기가 정확히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죠. 16절에 가면 이런 구절 나와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이 찔려 달려있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아야 할 정도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도 예언되어져 있었죠. 18절에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그들이 서로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누는 장면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꾸며낼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고 입을 비축거리고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나 보자 벼르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는 손발이 못 박혀 있고 그 옷은 사람들이 제비 뽑으면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잊고 있어서 제자들은 그 현상과 그렇게 주님과 읽었던 22편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첫 귀절을 암송하시니 제자들의 눈이 확 열린 거죠. 가만 보자. 시편 22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눌 때마다 한 번씩 외웠던 그 귀절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 구절도 나오는데 오늘 이루어졌네. 저 구절도 나오는데 이루어졌네. 저 구절도 암송했는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구나.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잖아.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스승은 비운의 사나이로 십자가 위에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신 것이구나. 시편의 귀절을 생각하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머지 귀절은 너희가 잊고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의 머리가 생각이 열리고 아니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 아니 그 중에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예수의 암송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읽다가 바리새인조차도 벌벌 떨면서 그분이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탄복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구절이 27절, 30절, 31절 끝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메시아로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주께서 십자가 위에 이를 행하시고 다 이루셨다 할 것이로다.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렸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이고 그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대대의 후손들이 믿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말 예수가 다 이루셨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 우리 스승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싶다가 시편 22편의 19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아마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못다 이은 그 구절을 자기들의 입으로 이으면서 땅의 모든 끝이 당신을 기억하며 돌아올 것이고
모든 나라 족속이 당신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이고

0: 당신의 죽음이 대대에 이르러 사람을 살릴 것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가 이루셨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전하겠다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왜 버리냐는 질문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그 위대한 시편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발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보냄받은 사람처럼 살아냅시다. 버림받은 표정하지 말고 버림받은 누추한 언어 쓰지 말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눈에 아무런 총기 없이 살지 말고 비록 내 삶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눈에는 보냄받은 초롱초롱한 눈이 보이고 한마디를 해도 보냄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당당한 언어가 나오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보이는 축 처진 뒷모습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만 만들 수 있는 늠름한 뒷모습의 어깨를 보이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로 보내든 저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언어 하나만 듣고 눈빛 하나만 보고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완전히 예배를 통해 회복되시고 보냄받은 곳에서 늠름히 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홀로 즐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죠.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이벤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또 쉼을 얻는 시간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쉼을 얻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샴스미디어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서 듣고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또 다양한 문자 사연들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소중이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 월요일 순서로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0번째 시간. 어린 시몬에게 찾아온 고난.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성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 열 번째 이야기, 어린 시몬에게 찾아온 고난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30년이 되던 해에 시몬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상인인 유다와 리디아 부부 사이에서 삼남 사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율법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죠. 시몬이 12살이 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시몬이 커서 율법 선생인 랍비가 되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랍비 니고데모의 제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몬의 미래는 보장된 것 같았죠. 12살 소년답게 시몬은 거리로 뛰쳐나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0: 야구보! 야구보!
1: 어, 안녕 시몬.
0: 아, 잠시만.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1: 그게 뭔데? 빨리 말해봐. 뭐 잃어버렸니?
0: 아, 아니.
1: 그럼 너 여동생하고 싸웠어?
0: 아니. 그게 저 내가.
1: 그럼 누굴 죽였니?
0: 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엄청 좋은 소식이야.
1: 어, 그래? 아, 그럼 빨리 털어놔봐. 좋은 소식이 뭐야?
0: 아, 좋아. 잘 들어봐. 아, 우선은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거고.
1: 아, 그럼 그건 알고 있지. 네가 일주일 내내 떠들어댔는데. 아, 그럼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0: 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날 율법 학교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
1: 율법 선생? 야, 그게 좋은 소식이냐?
0: 아,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 내가 율법학자인 니고데모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1: 아, 뭐 그래, 축하한다고 해두자.
0: 아, 야구보, 아, 왜 그렇게 말해? 율법 선생 되는 게 뭐 어때서?
1: 아니야. 율법 선생 되는 거 좋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종교 지도자가 돼봤자 좋을 거 없다고 하시던데.
0: 아니, 그럼 뭐가 좋은 건데?
1: 진정해 시몬, 기분 나빠하지 마. 아, 난 분명히 율법 선생이 되는 게 좋다고 말했잖아. 다만 보석 사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나한테 보석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댔거든.
0: 시몬! 야구보!
1: 어, 야, 저 다리 온다.
0: 아, 저기, 야구보, 우리 저 골목 쪽으로 좀 걸까?
1: 어, 그래. 근데 왜?
0: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다데오랑 어울리는 걸 싫어하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데오랑 있는 걸 누가 보면 안 되니까.
1: 근데 너희 부모님께서는 왜 제일 싫어하셔?
0: 아, 그게...
2: 시몬! 아. 야구보! 기다려!
0: 너 몰라?
1: 뭘?
0: 다데오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이래.
2: 안녕 야구보. 시몬. 안녕. 근데 너희들 왜 이쪽 골목으로 들어왔어?
1: 이쪽 그늘이 다 시원해서. 사람들 때문에 붐비지도 않고. 아, 근데 아침부터 뭐 한 거야?
2: 탐험.
0: 탐험? 아, 정말? 어디를 탐험했는데?
2: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에 동굴이 몇 개 있는데 가끔 가서 구석구석 탐험을 하고 오지. 거기 가봤니?
1: 아니 가본 적 없는데. 시몬도 절대 가본 적 없을 거야. 아주 시몬 부모님은 여리고성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시거든.
0: 야, 아니거든. 내가 가고 싶으면 성 밖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2: 그래? 시몬, 그럼 우리 가볼래?
0: 어? 아니 저기, 야, 좀 너무 늦어질 것 같지 않니?
1: 겉봐, 아이고, 봤지 다 돼요. 시몬은 여기다 두고 우리끼리만 가자.
0: 아니야, 나도 갈 거야.
2: 좋아, 그럼 내가 안내할게.

0: 이제부터는 긴장해야 돼. 성문에 지나다니는 군인 뒤에 몰래 숨어야 하니까.
1: 근데 만약 군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어떡해?
0: 그럴 일 없거든. 내가 벌써 10번도 넘게 성공한 방법이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가자.
2: 야, 다대우, 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거야? 야, 여기 너무 어둡잖아.
0: 저기 앞쪽으로 더 가면 점점 밝아져. 저 아래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3: 정말? 저 아래쪽에 사람들이 산다고? 야, 대단한데.
2: 왜 사람들이 저기서 살아, 다대우? 숨어 사는 거야? 야, 로마 군인들도 사람들이 저기 사는 거 알아?
0: 당연히 알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저기 봐! 저 모퉁이 쪽에 불빛 보이니?
3: 횃불이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0: 확인하러 가볼까?
3: 당연하지!
2: 다대오, 난 잘 모르겠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0: 시몬, 뭐가 무서워?
2: 아니지, 무서운 게 아니고.
3: 다대오, 빨리 가자. 난 가서 보고 싶어.
2: 뭐지?
3: 소리가 저쪽에서 난 것 같아.
2: 무슨 냄새가 이렇게 돋거지?
3: 시몬, 저 아저씨 들리겠다.
2: 야, 야구보, 저 사람 누구야?
0: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다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까?
2: 도와준? 야, 저 사람을 도와준, 너 제정신이야? 우리 빨리 나가야 돼.
3: 야, 시몬, 좀 침착해.
0: 아저씨, 제 말이 들리세요?
2: 야, 다대오, 그 아저씨 만지지 마, 알겠어?
3: 시몬, 너 대체 왜 그래? 저 아저씨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
2: 너희들 정말 모르겠니? 저 아저씨는 다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3: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2: 참, 저 아저씨 얼굴이랑 손 좀 봐봐. 어? 온몸이 흰색 반점들로 뒤덮여 있잖아.
0: 저게 뭐지?
2: 참.
4: 유대교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쫓겨나 살고 있던 곳인데, 고대로부터 내려온 도시 지하에 아주 오래된 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굴에서 도망쳐 나와 성 안으로 내달렸습니다. 시몬은 집으로 돌아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오른손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시몬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울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길고 열띤 논쟁을 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시몬의 아버지는 율법대로 마지못해 제사장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몬의 부모님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시몬을 어디로 보내며 어떻게 돌봐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3살인 시몬 자신이 예루살렘 남쪽 광야에 뚝 떨어져 있는 나병촌으로 쫓겨나 그 사람들과 같이 이름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보는 것은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0: 이봐 거기 너.
1: 아저씨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0: 그래.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1: 아니요.

0: 저희 부모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 집 하인 줄리아가 가지고 온 거고요.
1: 하인? 너희 부모님 꽤 잘 사시나 보구나.
0: 예, 뭐.
1: 그거 이리 가져와봐. 응? 네가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잖아.
0: 아저씨 그냥 제가 들어도 돼요.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1: 내가 가져오랬지.
0: 안 돼요. 내 것도 올려주세요.
1: 까불지 마. 에? 어디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
0: 아, 돌려주세요. 내 거라고요. 내 거 돌려달란 말이에요.
1: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테니까.
0: 내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1: 또? 어디 보자. 아, 빵 두 덩이, 치즈, 말린 생선. 이거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생선이야. 이것도 뭐야? 포도주잖아. 와, 이건 금이잖아. 그것도 두 덩이나. 너 이거 보여? 오늘 아주 제대로 횡재했는걸?
0: 아저씨 제발 또 돌려주세요.
1: 이리 와봐. 우린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야. 여기 이 옷이랑 치즈는 네 몫이다. 보았지? 나 아주 나쁜 사람 아니야.
0: 아저씨 제 것 다 돌려주세요. 네?
1: 이건 더 이상 네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내 거야.
0: 하지만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1: 공평? 공평? 너 주위를 한번 둘러봐. 세상 어디에도 공평 따위는 없어. 이봐, 잘 들어. 넌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널 죽이고 뺏었을 거야. 어? 상황 파악을 잘하라고. 네가 나한테 잘 붙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널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마. 어때? 괜찮은 거래지?
0: 하지만...
1: 내가 괜찮은 거래 아니냐고 물었잖아!
2: 그래서 시몬은 악당들로 가득한 나병촌에서도 냉혹하게 그지없는 악당 중의 악당 헤르마스의 애매한 보호를 받으며 그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매주 부모님께서 하인을 통해 보내주시는 물건을 받으면 그것을 헤르마스에게 상납해야 했죠. 헤르마스에게 가져가면 가끔 시몬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헤르마스는 보물단지와도 같은 이 어린 시몬을 항상 다른 악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죠. 어느 날 헤르마스는 시몬을 그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에 그 나병촌을 몰래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3: 헤르마스. 헤르마스.
1: 말하지 말랬지.
3: 헤르마스.
1: 왜?
3: 너무 떨려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1: 가보면 아니까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입도 뻥긋하지 마.
3: 하지만 헤르마스, 우린 나병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웃겨요?
1: 만약에 우리가 잡히면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니? 감옥에 보낼까? 천만의 말씀.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군. 멀리 있는 나병촌으로 보낼 거야.
3: 저 헤르마스.
1: 왜?
3: 만약에 잡히는 게 무섭지 않다면.

0: 왜 우리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아니, 뭐가 또 그렇게 웃겨요?
1: 시몬, 아주 좋은 지적이야. 하지만 말이야, 우리가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그렇지 않나, 친구들?
2: 그렇지.
1: 게다가 나병촌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좀 있거든. 응?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알겠어?
3: 고요한 가운데 한참을 걸은 후에야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 지역의 고산지대로 아주 큰 마을이었는데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1: 시몬, 저기 위쪽에 있는 창문 보이니?
0: 저기 등이 있는 창문이요?
1: 그래, 그래. 이제 내가 이 친구한테 널 올려줄 테니 저 창으로 들어가.
0: 예? 하지만 제가 왜...
1: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저리로 올라가서 창을 넘기만 해. 내 말 알아들어?
0: 예, 알겠어요.
1: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으로 내려와서 저기 저쪽에 있는 문까지 와. 알았어?
0: 네. 그런 다음에는요?
1: 문을 열어. 그 문만 열면 돼. 자, 이제 여기 어깨를 밟고 올라가. 그래. 좋아. 이제 창문으로 들어가. 좋아. 아펠레스, 너하고 유다는 뒤로 돌아가서 집 안에서 누가 혹시 깨는지 창문으로 잘 보고 있어.
4: 예.
1: 시몬, 네가 잘해야 돼. 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어? 저기 봐. 시몬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다, 시몬.
0: 왜 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1: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0: 하지만 헤르마스, 혹시라도 집주인이...
1: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시몬. 아마 깊이 골아떨어져 자느라 쉽게 일어나지 못할 거야. 만에 하나 잠에서 깬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뭘 하려는지 알고 싶니? 우린 음식과 옷들을 훔칠 거야. 도둑질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니, 시몬? 너같이 부모를 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거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린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쪽에 가서 나무 아래 앉아 있어.
0: 네.
1: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시몬, 일어나. 빨리 도망가야 돼.
0: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한테 들킨 거예요?
1: 그런 것 같아. 집주인이 일어나서 온 집안에 등불을 밝히고 있어. 빨리 여기 빠져나가야 돼.
0: 하지만 아저씨 친구들은 어떻게 해?
1: 에이, 걱정 마. 그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흩어졌다가 나병촌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시몬과 헤르마스는 나병촌으로 도망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행 중 3명은 끝내 되돌아오지 못했죠. 시몬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세 사람과 함께 도둑질했던 그 집 주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몬의 미래는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더 암담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점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겠지만 이따금씩 처음으로 도둑질했을 때가 생각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몬은 나병 환자의 삶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애없은 소년 시몬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도 또 자기를 지켜줄 부모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가정의 아이로 자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며 의를 베푸신다고 믿었지만 나병이라는 끔찍한 질병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범죄들을 저지르며 버려진 자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지금 시몬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자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시몬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만드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0번째 시간 어린 시몬에게 찾아온 고난. 출연 사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회사에서 일하던 험프리 닐이라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역발상에 관한 닐의 서한이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발상은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성공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중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가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일 수 없고요.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주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 누구도 본 적이 없던 그분을 만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이윤화가 부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단어가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과 제이미 맥도날드가 함께한 Flowers, Lena Crawford가 부른 Thank God, 그리고 Rachel Lampa의 Somebody to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아름다워라,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건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 앞에서 움츠러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을 듣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흔적을 느꼈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얼니 하세와 시그니처 사운드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테리 맥알몬의 Jesus Name Above All Names, 조나단 버틀러의 I Don't Mind Wait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5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이 없는 왕관과도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당신의 주는 다 아시죠?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고난의 영혼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우신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분의 축복의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희열한 주월십의 하늘의 소망을 드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선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내 후배와 또 자녀들과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싶고요. 또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만 따라오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풍파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또 옳은 길, 평온한 길을 선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넘게 하시고 또 근심 걱정 안에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길을 분명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또 자갈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또 영광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소식들, 정보들 정리해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가져주세요. 저희 극동방송은 유일하게 저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북녘땅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통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북한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성도님의 신앙 간증,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네,
1: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1: 네.
0: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1: 네.
0: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1: 네.
0: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솔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0: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네.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럼요.
0: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아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0: 네.
1: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0: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1: 예.
0: 네,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1: 예.
0: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0: 네.
1: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0: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애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0: 받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손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친환경 냉방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오늘 카타르에서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연료 가격과 차량 부품값이 오르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에서 농번기를 이유로 생활 총화를 소홀히 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불려가 비판을 받고 위원장까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구조대가 생존자 수색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측이 방한 당시 인파관리를 도운 서울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일반 에어컨 대신 이동식 제품과 친환경 냉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실외기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에어컨 보급률이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이동식 에어컨 공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경쟁 대신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해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동식 에어컨과 친환경 히트펌프, 인공지능 기반 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현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변화로 유럽 공조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공조기술이 앞으로 유럽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7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며 약 6시간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잠초계기 등 다양한 군용기가 투입됐으며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가 함께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 통제기가 함께 투입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의 발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로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중러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한데요. 당초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회담은 최근 긴장 고조로 의제가 변경됐고 휴전 이후 다시 높아졌던 무력 충돌 우려도 이번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과 항구 봉쇄 해제 등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조달 구조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칩 제조업체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AI 개발사가 서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S는 관련 거래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동일 자산이 여러 차례 담보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세계 경제가 진보와 위험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있고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우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에 오른 데 이어 16강 진출까지 이르며 개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남아공에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대1로 크게 앞서며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번 대회 첫 16강 진출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회령과 청진 등에서는 기존에 이 품목을 취급하지 않던 무역업자들까지 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입된 제품은 내륙 지역의 시군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큰 오토바이 운송업 종사자들과 그동안 전기 이동수단을 외면했던 돈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비까지 오르면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가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상당수 주민은 중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가격과 부품값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농장에서 농번기 작업으로 생활 총알을 여러 차례 생략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상급 조직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내기와 김매기 등 농사일이 바빠 생활 총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가운데 한 청년이 농번기에 생활 총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초급단체 위원장이 상급 조직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후 구역 청년동맹은 해당 단체를 조사해 생활 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일부 동맹원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진술하면서 결국 초급단체 위원장은 비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번기 현실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려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바쁜 농번기에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150여 명, 이재민은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700여 채가 파손되고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장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잔해 속에 갇혀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구조인력과 521톤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면서 구조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지난 한국 방문 당시 인파 관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경찰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대에서 열린 팬 행사와 식사 일정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나섰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안전을 위해 만류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경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지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답장을 통해 언제든 서울을 방문하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요,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안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과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안주 29도, 진남포 2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0도, 희천 19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희천 29도, 강계

0: 28도, 신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구름이 끼겠고요. 장현에서만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사리원과 신계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9도, 북청 18도, 해산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해산 27도, 북청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청진 16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탈북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망 접속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기도한 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 찬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탐험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한 걸음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전 훨씬 낮은 산을 오르며 훈련을 시작하죠. 8000m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선 2000m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리키는 일단 집 뒷산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

또 오를 수 있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순 없다. 그 전에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을 하며 산소가 모자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산병이 일어나는지, 혹은 몸이 멀쩡함에도 정신이 버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설 수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옛말처럼 산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거리를 내딛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느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6.25 동란, 정전, 그동안에 북한은 뭐 수없이 남한에 대해서 김신조도 보내서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수도군단의 최금호 중령이 그날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그날 두동강 난 천안함, 백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히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친북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규 더하였으리.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이 고통 되풀이할 수 없어. 쫓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유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아, 46인 천안함 영웅이여, 존귀한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조국의 가슴으로 모두모 역사의 양심으로 폐색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의 아들, 밴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됐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6월의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에 대한 오늘의 그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두동강 났던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날의 분단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다시금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할 수 있는 남과 북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북한 함경북도 땅에서부터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자매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3국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0: 네,
1: 보통은 브로커에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너올 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0: 네,
1: 교회에서 이제 그 비용 없이 보통은 그렇게 함께 건너오긴 하죠.
0: 그쵸.
1: 그렇게 교회 통해서 오셨던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오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와중에 주셨던 감동들까지 함께 했는데, 제3국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0: 네,
1: 대표 기도까지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
0: 네,
1: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0: 네,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음이라.
1: 아멘.
0: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1: 아.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자기들로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나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1: 사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 네,
1: 중국에서도 자녀를 처음 그렇게 발걸음

0: 계실 때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선생님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붙들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누었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생활을 그러면은 제3국에서 어느 정도 또 하다 오신 거예요?
1: 3개월.
0: 3개월? 네.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네. 네.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였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1: 불안했어요. 이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이제 만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은 그냥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상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싶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네. 엄청 근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하나 우리를 붙들어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국정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빈배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네. 예. 여성들이 제 소지품 소소한 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또 옷은 다 브랜드 이제 명품으로 너무너무 운이 넘치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고 끝이 없는 사랑. 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네. 그냥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언제 꿨겠습니까?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특히는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0: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루하루 네. 중에 계세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네.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네.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네.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막 경제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주일에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렇게 아, 이 시간들 저 시간들 하면서 네.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1: 그렇죠.
0: 그러진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제가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통해서 제 주님의 믿음을 안고 밖에 나서 세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주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감이 안 써요. 기도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고, 네, 혼자 예, 나름대로 이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 다 같이 교회 가서 그 마음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우리 분역의 주민분들에게 네.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그냥 신앙생활은 예, 사람이 살자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세요.
0: 아멘.
1: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오늘 내일 먹을 것만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예,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살아왔던 그 20년간 네. 외국에서 또 북한에서 그 수년간의 생활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였어요. 지금 주님의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생활은 소망이 있고 천국을 그려볼

0: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네. 희망,
0: 네.
1: 그 소망. 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희망, 정말 이 씨앗들이 북녘 땅에 지금 전파를 타고 흩뿌려질 때 반드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반감으로 사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북녘의 주민분들도 꼭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무수한 또 다채로운 일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우리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우리 김사라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부 순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짜는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짠과 기름병을 함께 챙겼다. 등만 우리의 손에 주는 것이 아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흠뻑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4: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5: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3: 네,
5: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3: 네네 그렇죠.
5: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3: 네네. 네,
5: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3: 아, 네.
5: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3: 네네.
5: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3: 네.
5: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네.
5: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

0: 도 듣고 계시죠?
1: 네, 지금 듣고 있어요.
0: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1: 네,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지금
0: 네.
1: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0: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1: 네.
0: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아, 돼요.
0: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1: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0: 오.
1: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0: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같은
1: 네,
0: 존재.
1: 그쵸.
0: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이제
0: 그쵸.
1: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0: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0: 짧게 찬양과 성경 구절과 함께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1: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몰래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1: 아,
0: 계시고
1: 네, 그쵸.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1: 아, 네.
0: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 아, 이게 예.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의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의 강줄기.
1: 네. 저의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강줄기처럼
1: 네.
0: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1: 네.
0: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1: 네네.
0: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1: 네네.
0: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그 자체의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

0: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가득 메우는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빗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제주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여수, 목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부산, 대구가 19도, 포항이 18도, 청진이 16도, 강계 15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와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8도, 함흥과 해산, 포항, 부산, 여수, 제주가 27도, 신의주와 강릉이 26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용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09장, 새찬송가 309장, 목 마른 내 영혼. 통합찬송가 409장, 새찬송가 309장, 목 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귀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다 사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저희 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0: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화살 한번 쏘지 않고 함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루 한 바퀴씩 돌되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그들은 화살 한번 쏘지 않은 채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함락한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적군들의 숫자나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든 파고들 수 있는 타락한 우상의 문화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상의 문화를 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느 날 통일이 된다면 북한 땅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만 개의 김일성 3부자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마을마다 고을마다 찬양이 흘러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상은 무너뜨리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결하게 예배하는 모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찾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째,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둡니다. 우상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가야 해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번제와 제물들, 십일조 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거죠. 헌신의 마음, 회개의 마음을 담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그 제물처럼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로 내 피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우상 앞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상의 문화에서는 왕조차도 제사장에게 뺨을 맞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우상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김일성 동상 앞에서 큰 예의를 갖추어야 하던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게 하셨고, 입으로는 먹게 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출애굽 3개월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미 경험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가족이 함께 누리게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리는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서 자녀들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죠. 아울러 모세는 우리에게 경고를 붙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원망 불평도 시기 질투도 명백한 명령의 불순종도 심지어 간음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모세는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우리에게 복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한다는 것도 사실 인간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욕망 안에서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

0: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올 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께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남한의 형제 자매들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인격적으로 전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산다면 하루치만큼 바르게 예배하고 하루치만큼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김일성 3부자의 동상은 무너지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식탁에서 즐거워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6장, 새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합찬송가 46장, 새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첫째, 내 계획이 실패해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여인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묻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 한 여인의 기지가 결정적으로 다윗 왕국을 도운 거예요. 종들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이 도움으로 우물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다윗에게

후세의 계략을 전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고해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늘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요. 밤새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건넙니다. 다윗의 도피길이 이토록 순조로워요. 다윗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아이도벨은 23절에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군과 동침하라 하고 용사인 다윗이 약할 때 치라는 계략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 계략은 사실 압살롬에게 매우 유리한 계략이었으나 이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의 계획이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압살롬의 패망을 미리 내다본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탁월한 모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잠시의 성공으로 다윗을 징계하는 데만 쓰이고 부러진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후세를 세워 도우셨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은 순종하며 떠나는 것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있나요?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둘째, 비슷하게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고 해요. 다윗이 도착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요단강인데 건너는 마음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공고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살고자 건넜지만 압살롬은 욕심과 미움으로 건너니 죽음의 길인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해도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래요.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는데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과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 사이지요. 다윗이 조카 요압을 군대장관 삼았듯 압살롬도 아마사를 세워 다윗을 흉내냅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것도 흉내지요. 그러나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윗 집안도 이렇게 얽히고 설켜 복잡한데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똑같이 군대를 세우고 똑같이 진을 친 듯 보여도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사망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그들이지요.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십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프고 허기진 다윗의 군대가 불리해 보이는데 바로 그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갚는 거예요. 이들은 급박한 상황에도 침상과 대야 밀과 보리, 꿀과 버터, 양과 치즈까지 자원해서 공급합니다.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아무 일 없을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곤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너는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내게 불리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통해 오히려 넘치도록 공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 고난과 반복된 남편의 외도 가운데서도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0: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원 선생님에게 성추행당한 저는 남자들의 음란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여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니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 편했지요. 그러다 나만 좋다는 사람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제게 해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되었고 제게 폭력을 쓰기도 했어요. 게다가 딸의 소아암에 이어 저도 유방암에 걸리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 교만을 회개했기에 저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들과 만난 일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22절에서 다윗의 구원 여정에 동참한 백성 같은 공동체 지체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며칠 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외도를 고백했고, 그 다음날 저와 함께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반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계략은 남편의 외도예요. 이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시행되지 못하게 하려면 다윗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듯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함을 절감해요. 이름 모를 여인, 아이마스와 요나단,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회개의 영이임에 저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깨어 기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조울증에 대해 더 공부하고 큐티와 예배 시간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매일 저녁 1시간 동안 운동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요단강을 건너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눈물의 요단을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무너지는 저희입니다. 아이도벨처럼 완벽해 보이는 계략도 어리석게 하시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떠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길 원합니다. 미움과 욕심으로 건너는 사망의 요단강이 아니라 눈물로 순종하며 건너는 생명의 요단강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궁핍하고 불리한 자리에서 도리어 가장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두 마음 품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무너짐으로 눈물 흘리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빠에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음에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4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에 반이 접히는 날,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새해를 맞은 게 정말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정신없이 6월까지 보내다 그만 오늘 6월이 끝나는 날, 1년의 반이 다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한 것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앞서는데요. 늘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삶이 더욱 얽매여 있어서 한 것도 없이 반년을 보낸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날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새날이고 새시간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정말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닭장을 벗어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토로리프 셀데루프 에베는 닭무리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동물이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서열이 높은 닭은 낮은 닭을 괴롭힌다. 서열이 가장 낮은 닭은 모든 닭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에베의 연구로 닭에게는 서열의 사다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비투스 비 드레쇼는 닭을 연구한 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희생정신이 매우 강하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먹이를 구해준다. 왜 같은 닭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닭장에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하는 닭들은 위계질서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납게 대했지만 외부의 적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숲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뭉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복음을 목표로, 연합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이 우리의 밥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이노스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최원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의 6월 30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날, 1년의 반을 보내는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일, 새달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원 원로목사님께서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6.25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6.25가 주는 교훈. 타임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예수님 탄생하기 54년 전에 적군을 한 사람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3,000불이 들어갔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2만 1,000불이 들어갔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어떨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산을 해봅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불. 놀라지도 않네요. 이란 전쟁에 병사 한 사람 죽는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0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의 규모가 일어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베네수엘라 7.5도의 강진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 25분 후에 일본 북해도 바로 밑에 섬에 또 6.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정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한 해에 320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조각가가 있는데 프랭클린 게일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영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드릴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또 은유를 만드는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산골 골짜기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장병들, 한 번 정도는 6.15를 계기로 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때에 아이센하워 대통령 아드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밴프리트 장군 아들도,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대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올해 6.25 일어난 지 76년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아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나 된다고 그러죠. 총살을 당한 목사님은 3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른 오늘 노인층들이 오늘 젊은 애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6.25 전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동탄스러운지 모르지. 성경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첫째로 기도운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편 137편 1절에 오늘 바벨론에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엄마 아빠를 잃고 발버둥치는 어린아이를 우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등포 역사가 폭격됐을 때 애들 데리고 피난 가던 부모님들이 애들 다 동댕이 치고 플랫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월사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 학교에 6월 26일 날 1950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학교 가보니까 시험은 무기연기라고 써붙인 팻말 하나 놓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기차가 하나도 댕기질 않아서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도강했습니다.
그때 피난

이는 인산인해로 왜 인도교를 못 끝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경찰관이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왜? 벌써 이틀 후에 보니까 미아리곡에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서 대포 소리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엽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로 피난한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공간에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와서 낙동강 주변을 폭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해 6월 말 7월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린 학생들, 저는 그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요. 만약모를 내고 있었을 때 비가 안 와서 물 퍼서 천수답에 모를 짐고 있을 때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는 건, 야, 난리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올라간 제 자체가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대전 가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주지 않을 게 동양하지 말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더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전기차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정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아마득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경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이요,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기도하는데 초인간적인 우력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죄를 범했으면은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물 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서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트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

0: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남북전쟁을 북쪽으로 승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리 장군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잔 낙스, 스카틀랜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스카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잔 낙스 목사예요. 그 양반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 폭정을 했던 메리 퀸이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스카틀랜드를 폭정으로 인도했을 때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잔 낙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잔 낙스의 기도를 듣고 스카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아직 가장 미군 800여 명에 어디서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성직자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정자들을 위해서, 국군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당신은 공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당신은 삶의 중심에 공예배가 있습니까? 당신은 공예배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니 어떠셔요? 오늘날 많은 공예배가, 그 교회의 예배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죠. 철저히 개인화된 그 시대, 누군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내 취향과 편리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공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87편 2절 말씀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서 야곱의 거처는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를 뜻하고요. 이 시온의 문들은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 즉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데이비드 클락스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좀 근거로 들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당연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위로와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냇물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로 하나로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공예배 자리에 그곳에는 임재의 시냇물이 아닌 임재의 거대한 강물, 임재의 거대한 바닷물로 합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공예배는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의무가 아니죠. 대신 이 시간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 방송 좋다. 아, 찬양 좋다. 아, 나 혼자 예배 드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아닌 모이고 싶다. 그 영적인 거대한 물줄기를 나도 맛보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흠모하는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이자야 60원 50 밴드의 거룩 거룩 거룩.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합니다. 이 찬양도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합시다.

3718님 생방송의 묘미를 느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아침,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말씀, 다른 예배가 아닌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바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가정예배도 좋고 홀로 드리는 그 예배, 큐티 뭐 다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늘 어떤 하나님 임재의 시냇물이 아닌 그 거대한 강물로 합치어지는 그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배가 도대체 어디서 진행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이시잖아요. 그런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께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고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또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멈춰진 영적인 시냇물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가운데 우리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허벅지를 적시고 온몸을 적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꼭 공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뭐 간증들을 너무 많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요, 아주 먼 옛날 이 시간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웨이홈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지금 함께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웨이옴의 찬양도 이 열정 있는 청년들의 고백이 참 가슴에 도전을 주죠. 사랑을 드린대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드린대요.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그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나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링크 주소로 쭉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박지혜, 정미경, 김영덕, 유아람, 조필영 그리고 윤경자님처럼 이렇게 댓글 참여가 어렵습니다. 댓글까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요.

먼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 백은실 사모님 짱짱 성경암송 같이 합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습니다. 예, 깊게 깊게 심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심겨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의 멋진 도우미 우리 문현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또 뜨거운 그때 또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또 슬픔에 잠긴 이웃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베네수엘라 연락을 좀 해봤더니 연락이 안 돼.
1: 연락이 안 됩니다.
0: 아니 연락이
1: 오늘 아침도.
0: 네. 야 이게 지금 뭐 인터넷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찬양도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정 PD님 오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유튜브를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0: 예.
1: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우리 김주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매주 이 시간 말씀을 새깁니다. 백은주님, 한복춘, 정덕희, 김화옥, 문상희, 이혜경, 이윤아, 최번스와이, 부이엔 안장, 그리고 우리 최정희, 윤경자, 그리고 권중팔님. 제가 권중팔님은 저희가 치킨 선물을, 통닭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저도 이 댓글이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요.
0: 예, 들어왔죠. 이 댓글, 어떤 댓글입니까?
1: 아니,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맛을 보면 네. 여러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좋은 아침입니다를 한번 시청하고 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자꾸 들어오고 싶다고.
0: 바로 이런 분. 이야.
1: 통닭 상품권을 안 드릴 수가 있나요?
0: 네. 우리 권중팔님.
1: 네.
0: 저희가 선물 메모 딱 해놨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끝나면요. 여러분 유튜브 댓글창 탁 보시면 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링크로 기입을 하셔서 권중팔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통닭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우리 진우정님이 네?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 스님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황했어요. 예수님과 스님의 사랑이 네, 하여튼 저는 이게 오타라고 생각하고.
1: 네. 네
0: 하여튼 또 뭐 아는 스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사랑으로.
1: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 이겨내신다는 사랑이, 뜻인 것
0: 알겠습니다,
1: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해하진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상철월드 이성구님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백은주 님도 처음 들어오신다는 SSUE2님. 야, 이게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처음 들어오셨대요. 저 이분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1: 맞습니다.
0: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응원의 통닭 상품까지 메모해놓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품도 상품이지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또 선물이 될 텐데요. 자,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지금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사모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사모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네, 은혜 가운데 뭐 바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0: 예.
2: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사모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 구절을 저희가 이제 암송을 할 텐데 좀 어떤 분들이 이 시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사실 저도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가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한 줄기 은혜를 붙드시려고 이 시간 다 함께 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말씀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반드시 함께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살기 위해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백 사모님 탁 얼굴 보면, 야,
1: 빛이
0: 빛이
1: 나요.
0: 나고
1: 네.
0: 정말 살아있는 그 빛이 나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말씀을 먹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모님?
2: 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전체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4장 말씀 전체를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암송할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조를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정 PD님 좀 권면해 주세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2: 먹어버리자!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연이어서 방송가족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1: 나의
0: 하나님이
1: 하나님이
0: 그리스도
1: 그리스도
0: 예수
1: 예수
0: 안에서
1: 안에서
0: 영광
1: 영광
0: 가운데.
1: 가운데.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1: 나의
0: 나의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1: 그리스도
0: 그리스도
1: 예수
0: 예수 안에서
1: 안에서

0: 영광 가운데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좋습니다.
2: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절 말씀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선포해 볼 텐데요.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0: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다 보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 땅땅 성경 암송 애청자들은 다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1: 아멘.
2: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2: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 암송해 볼 텐데요. 우리 말씀으로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은하님, 강하나, 김정란, 온현성, 송성숙, 김혜숙, 박숙희, 최연TV님, 이사예리님, 이미화님도 지금 열심을 다해서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입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3: 한 번 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사모님이 그 멘트를 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1: 좋습니다. 아, 사모님. 이거 딱 상당히 좀 쉽게 암송할 것 같았는데 실수가 네. 좀 나오네요.
2: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3: 아멘입니다.
1: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좀 적용시켜보면 좋겠어요. 우리 네. 각동방송 가족들이 이거 상당히 지금 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에 이미 지금 적용이
3: 은혜 받으시고
1: 되겠는데 네.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요, 사모님?
2: 네, 사실 빌립보서 말씀을 쭉 묵상해보시면 바울은 풍족한 환경에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족함에도 궁핍함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했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확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1: 그렇죠.
2: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로 채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하반기도 우리가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가신다면 하반기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1: 저는 지금 사모님 때문에 좀 정신이 좀 번쩍 났어요.
2: 네.
1: 왜냐면 하반기네.
2: 내일부터 하반기입니다. 네.
1: 여러분, 하반기예요.
2: 하반기에 주시는,
1: 상반기가 끝났네요.
2: 네.
1: 이야.
2: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1: 벌써
2: 또
1: 상반기가
2: 하반기가
1: 끝나고
2: 기대가
1: 하반기
2: 됩니다. 네.
1: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더 암송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죠, 사모님?
0: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장미애님, 이미아님, 강하나, 강희정님, 박지혜님, 조재희님, 우리 힘있게 선포해 봅시다. 자, 마지막 한번 선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2: 나의
1: 하나님이
2: 하나님이
1: 그리스도
2: 그리스도
1: 예수
2: 예수
1: 안에서
2: 안에서
1: 영광
2: 영광
1: 가운데
2: 가운데
1: 그
2: 그
1: 풍성한
2: 풍성한
1: 대로
2: 대로
1: 너의
2: 너의
1: 모든
2: 모든
1: 쓸
2: 쓸
1: 것을
2: 것을
1: 채우시리라.
2: 채우시리라.
1: 빌립보서
2: 빌립보서
1: 4장
2: 4장
1: 19절
2: 19절
1: 말씀.
2: 말씀.
1: 아멘. 자, 사모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예정 PD님.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실제 방송에, 우리 방송가족 한 분을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습니다. 또한 분의 방송가족을 만나는 기쁜 시간인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두 배가 됩니다.
1: 그렇죠.
2: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기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유튜브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요. 통닭 상품권 제가 발표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외울 수 있겠다, 나도 한번 외워보고 싶다, 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외웠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후에 탁 선정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전화를 한번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정말 우리 방송 가족의 이 아침 모습은 어떨까 기대가 되거든요. 누가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찬송 후에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의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한 분을 만나보면 좋겠어요, 정 PD님.
1: 네, 지금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0: 자, 어떤 분이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지금 그 4학년하고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고요. 전주에서 예담교회를 다니는 김은옥 집사입니다.
0: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0: 전주에 계시네요. 전주에. 네?
1: 두 명의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이라고
0: 이야.
1: 네. 소개해 주셨어요.
0: 근데 은옥 집사님 오늘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이 정말 아름다우신 이 외모가
1: 네.
0: 오늘 뭔가 이 화면이 지금 다 못 담는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1: 지금.
2: 감사합니다.
1: 역광이신 것 같은데.
0: 역광. 아니 오늘 그 역광의 표본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요.
1: 집사님께서 말씀의 빛만 이렇게 비추시려고.
0: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옥 집사님 오늘 정말 전주 또 예담교를 섬기시는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집사님?
2: 한 19년부터 들었고요. 오.

0: 주차장에 그 극동방송 스티커가 있는 차량을 봤는데,
1: 예.
0: 그것을 우연한 계기로 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 쭉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듣고
2: 와, 차량 스티커의
1: 열매야.
2: 열매입니다.
1: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차량 스티커 사역을 조금 이거 지금 등한시했었는데, 이
2: 와,
1: 사역을 이렇게
2: 실제
1: 부활시켰는데.
2: 열매이신 우리 집사님.
1: 여러분,
2: 네.
1: 우리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
2: 꼭 붙이셔야 합니다.
1: 여러분, 이제 각 지사마다, 이게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각 지사마다 그 스티커가 또 있어요.
2: 맞아요. 주파수가 다 다르기
1: 필요하신
2: 때문에.
1: 분들은 각 지사로 연락해 주세요. 네. 아, 저 우리 은옥 집사님은 주파수 그걸 보고 했구나.
2: 그러니까요.
1: 아니,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집사님?
0: 평화했어요.
1: 평안했어요.
0: 그냥 그 시간이, 시간이 그냥 다, 찬양이랑 말씀이랑 너무 좋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그냥 듣는 내내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약간 바쁘게 사는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을 많이 주셔가지고, 분주함보다는 평안하게
1: 자, 오늘 이 말씀 암송만큼은 평안하게 하실 수 있겠죠?
0: 네,
2: 준비되셨죠?
1: 아, 지금 보니까 똑부러지시고, 말씀께 그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고, 밝은
2: 파워가 있으세요.
1: 목소리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은옥 집사님
2: 맞아요.
1: 옆에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1: 아멘.
2: 오늘 집사님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특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1: 우리 집사님, 삶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어떻게 적용이 될것 같으세요?
2: 뭔가 그 채우신 경험들이 있을
1: 있을
2: 것
1: 것 같은데.
2: 같은데.
0: 안 그래도 지금 그문 PD님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았을 때,
1: 예.
0: 그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채워도 불안함이 늘 항상 있는 시대잖아요?
1: 예.
0: 뭔가 잘해야 될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우리가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나가려 하기보다는,
1: 예.
0: 하나님이 그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준비해 나가면 부족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나갈 거라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1: 이야,
2: 할렐루야. 아멘,
1: 할렐루야.
2: 아멘.
1: 야, 우리 집사님, 그런데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요.
2: 네.
1: 이게 지금 화면이 다안 나오는데, 나중에 지금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예쁜 얼굴을 꼭 보고 싶어요. 우리 김지연 님도 그렇고요. 아, 그런데요, 집사님. 우리 극동방송 지금 아침에 새벽 기도 후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요?
0: 네, 보통 그렇게 듣고 있어요.
1: 와.
2: 매일 새벽 기도를 제단을 쌓으시는 것도 저는 정말
1: 그럼.
2: 도전이 되고요.
1: 예.
2: 또 아침에 분주하고 또 해야 할게참 많잖아요. 또두 아이의 엄마면.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 은옥 집사님이 오늘 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은옥 집사님의 기도 제목 혹시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0: 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름에 성품 세미나를 준비 중인데,
1: 예.
0: 그 지금 중독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그 미디어나 이런 게임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책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본질 메시지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이들이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 성품 세미나는 저는 또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성품 세미나.
1: 이번에 그런 중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 저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리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0: 아, 조금만 봐야지 했는데 한 30분 넘기는 게 너무 맞아. 쉽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순간에 아 내가 빨리 이제 그만하고
2: 절제해야겠다.
0: 네, 절제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을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1: 그러면 집사님 우리 인간 수업 엄청 또 들으시겠는데 인간 수업의 요즘 주제가 그건데?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A랩 성품 성교육 듣고 중독 예방에서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 그 두 가지를 분류해서 강사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근데 너무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1: 아 지금 아 우리 은혁 집사님 오늘 더 좀 얼굴을 더 좀
2: 보고 궁금한데 지금, 자, 지금 많은 화면이, 분들이 화면이 어디 가셨어요?
1: 생방송이군요라고 하는데요. 자 좋아요. 오늘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에 꼭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꼭 우리 전주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여름 행사를 이제 하반기에 이 7월 8월에
2: 이 여름 행사 중요합니다.
1: 아마 기도하신 분 준비하실 텐데 힘내시라고 응원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세요?
0: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교회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2: 네?
0: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니까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1: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 지금.
2: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하고도
1: 야, 그런데 중요한... 여름 행사를 기도 제목한 거였어.
2: 와.
1: 자, 오늘요. 이 연결은 저는 성경님이 연결하셨다라고 생각해요.
2: 아멘.
1: 자, 오늘 우리 은옥 집사님. 제가 뭐 남편 이름도 안 여쭤보겠습니다. 또 남편도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또 내 이름을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옥 집사님 이렇게 또 방송 연결됐는데 제가 집으로 설렁탕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닭 상품권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남편 드리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 극동방송의 송옥석 PD가 이거 꼭 달래라고 했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49분 정규방송 들어가야 돼 이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기도문을 좀 하나 남겨주세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김은옥 집사님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은옥 집사님은 또 신앙의 열정이 있으신데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고요. 우리 집사님 오늘 이 연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나중에 이 댓글창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진심으로 저희가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집사님이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보실 거거든요. 1000개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유튜브 방송으로 왔습니다. 예정 PD님.
2: 네.
1: 우리 은옥 집사님 기도 제목 듣는데 너무 귀하지 않아요?
2: 맞아요. 정말 간절함이 느껴진다라는 댓글이 아까 있었는데요.
1: 예.
2: 집사님께서 그런 소원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 신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야. 정말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우리 댓글 한번 좀 몇 개 읽어드릴까요?
2: 네. 우리 백운주님께서요. 우리 김은옥 집사님의 남편이 구원받고 큰 조력자로서
1: 와.
2: 사명자로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1: 이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2: 아멘.
1: 힘내시길 바랍니다. 강승화님도 은옥 집사님 남편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고 김민양님도 은옥 집사님 남편분이 속히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강성자님도 그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 와 막 기도문이 막 올라오고 있다.
2: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임 집사님께서도 꼭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함께해 주셨고요.
1: 오샘물님도 그 가정 그 남편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박금자님도 믿고 기도하십시다. 연희미님 사랑해 주님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믿음의 가장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0: 또 이런 마음 주셨고요. 야, 이거 남편분도
1: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0: 이렇게
1: 분들의
0: 기도하시잖아요.
1: 맞아요.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0: 김혜진님도요.
1: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며 선포해 주셨고요.
0: 아멘, 아멘. 박동수님도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야, 이제 우리 박동수님은 의견 주셨어요. 그 배경 화면 하반기니만큼 시원한 여름 화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1: 아, 역시 달라. 앞서가는 이분, 우리 조화가족들.
0: 이분 피디님이야. 네. 피디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아, 내일 당장
1: 미장센을
0: 당장 받고.
1: 당장 받고.
0: 당장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야 되는데. 네. 자, 7시 51분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제가 우리 은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계신 목사님이 할 텐데 제가 대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시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김은옥 집사님을 이렇게 방송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특별히 우리가 몰랐던 우리 남편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 우리 주님은 광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은옥 집사님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받아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모든 개인적인 상황들 형편들 마음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 그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예정 피디님 저희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인사해 주시죠.
1: 오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요. 아까 사모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금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0: 아멘.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오늘 기술 도움의 우리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레즈비언 교수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의 구별을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타고난 성별대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분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영향을 받은 서구 일부에서는 이미 남녀 구별을 없앤 중성적 단어로의 전환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소년, 소녀 등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단어 대신 그냥 학생들이라고만 표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 남녀 구별 없이 부모 1, 부모 2라고 통신문에 표기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흐리는 그릇된 문화에 젖지 않고 말씀대로 성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번외편 이야기 알고 계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토끼와 거북이가 산에 오르기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 빨리 달려가던 토끼가 중간쯤 갔을 때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북이를 보면서 에휴, 낮잠 자고 일어나도 내가 이기겠다라며 드르렁 쿨쿨 낮잠을 자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요. 거북이가 저만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정상으로 뛰어갑니다. 한참 지나서 거북이가 정상에 도착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너희가 오는 길에 보았던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다. 달려오기 바빴던 토끼는 당연히 몰랐고요. 거북이는 올라오면서 마주쳤던 꽃들, 또 인사했던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북이가 승리했다는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빨리 가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아침 저녁으로 스쳐가며 보는 이웃들, 우리의 미소 한 번, 또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홀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갓모닝과 함께 아침을 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 우리 주변이 여전히 꽃향기가 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으로 섬기며 섬김으로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이 아침 따뜻한 문자메시지로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안부를 묻는 우리 갓모닝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하루도 아름답고요. 여러분의 하루도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9140-5073-9986-9290번님 빠르게 출첵해주셨고요. 우리 강성자 권사님 필사노트 잘 받으셨다고 사진 인증 문자 보내주셨고요. 3249-5138-1971-1071 송남종 집사님, 1806-5335번님, 3329번님 출첵해주셨고요. 1302번님, 화요일 아침도 갓모닝과 함께합니다. 박은님 권사님 만나라고 출첵해주시면서 갓모닝 식구들 사랑합니다 라고 따뜻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강성자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302번님 오늘도 갓모닝을 통해서 듣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채웁니다.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어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저 같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은 걔도 주인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을까 하루 종일 묵상하셨대요. 5226번님 내 방식대로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9250번님 필사노트 마감됐다고 뜨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필사라고 신청해 주신 분 중에 선착순 300명께 정말 빠르게 접수가 됐어요. 300분께 우편 발송했고요. 정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필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거죠. 찬송가 필사할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샵 0153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이경미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키모키모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찬미가 부릅니다.

네, 행복한 화요일 아침 갓모닝에서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단순히 튀는 결말을 뜻하기보단 시작과 과정이 뒷받침된 좋은 마무리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6월의 마지막 날 아름답게 잘 장식하시고요. 내일 7월의 첫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언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받은 성령님,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 동일하다고 생각되어 주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어요. 남매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제 자식입니다. 제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과 제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들에게 남은 숙제는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죠.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거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너희가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2: 하나님의 권속이라.
1: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를 등록하고 저희 교회가 22년 됐는데 22년 되신 분이 계셔요. 저희 교회가 22년 전에 처음 상가에서 운남동 주공아파트 4단지 정문의 2층에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등록하신 분이 지금도 저희 공동체에 계셔요. 22년 되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지난달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22년 전에 등록을 했든 오늘 등록을 하든 22년 전에 예수 믿었든 오늘 예수님을 믿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큰 형님이 22살 차이가 나요. 그래도 형님하고 나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났으면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가 아니라 그것을 호적 파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죠.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래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구약의 성막을 보면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면 누구나 다 성소는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공간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구별되게 하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거든요. 이 휘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됩니다. 갈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때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찢겨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아래에서 누가 당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래에서 누가 당겼기 때문에 찢겨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품을 거두셨을 때 저기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공간인 그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던 이 휘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의 구분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나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에는 서로 못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지성소든지 성소든지 구분이 없이 이제는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오픈됐던 공간을 1년 365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한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래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담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성소가 지성소로 못 넘어가요. 지성소가 성소로 못 넘어갑니다. 이게 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담을 찢으셨어요. 이제는 뭐죠?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서로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서로가 한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안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화평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 하나, 하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자, 한번 세보세요. 7번이 나오는지. 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몸이 하나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일곱 개 찾으셨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 한 소망, 한 분? 한 주, 주도 한 분이시오. 한 주, 그 다음에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하고 우리 강문희 권사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다르죠? 같다면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한 형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저기 류혜경 권사님이랑 하나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강유 집사님이랑 하나가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하나가 되게 했으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너희를 하나가 되게 했으니 열린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잘하시네요.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요. 하나 되게 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 지켜라. 정말 힘듭니다. 밤나무를 계속해서 그 밤 열매를 먹으려면 지켜야 돼요. 저희 외할머님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잡초를 제거했을 겁니다. 가지치기를 했을 겁니다. 때때로. 토양 상태에 따라 비료를 줬을 거예요. 밤나무는 여러 해충과 병에 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제를 했을 겁니다. 가뭄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줘야 했을 겁니다.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또 다람쥐들이 훼손하지 않기 위해 때때로 돌봐야 했을 거예요. 지켜야 해요. 그건 힘이 드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몸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됨, 그냥 절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 그건 힘을 써야 돼요. 어떤 힘을 써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어떤 힘을 써야 된다고요? 첫째, 겸손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엔 온유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보세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마를 의미한대요. 야생마가 힘이 좋잖아요.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죠. 그러면 야생마의 힘이 꺾인 건 아니고 그 힘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지만 그 힘을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생마가 뭐냐면 조련사에서 길들여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내 힘은 여전히 있어요. 박국주 집사님 힘 있죠? 박국주 집사님도 저 의자에 앉을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박국주 집사님도 앉을 수 있죠. 나도 편하게 편하고 싶고. 그런데 아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다. 그건 온유입니다. 만약에 이 한 자리를 놓고 둘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뭐, 봤어요? 둘이 싸우는 것을? 그런데 박국주 집사님도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겠고 싸우려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고 내가 완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내 힘이 있지만 내 힘을 내가 스스로 꺾어내고 상대방에게 그 기회를 양보하는 거죠. 운전할 때요.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요. 아, 기분 나쁘죠. 그러나 나도 얼마든지 빵빵 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저 차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지만 내 힘을 꺾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본데 먼저 가세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를 타일러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부하 직원이 뭔가 잘못했어요. 전체 앞에서 막 무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찬찬히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렇게 온유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덕목입니다. 뭐죠? 오래 참음이요. 이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됐어요. 마크로스는 오래 걸린다, 오래. 그 다음에 쉬모스는 화가 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되, 화를 낼 수 있죠, 사람이. 화를 내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참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또 갑니다. 또 노력해요. 아, 그러지 말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또 탁 돌려요. 또 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란 말 안 해요. 화를 낼 수 있죠.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요. 다만 화를 내되 오래 오래 오래 참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화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화를 내되 오래 참지 않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 있지만 오래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겠다. 자녀에게 한 번 말해서 알아들으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근데 10번, 20번 참고 참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배우자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참고 또 참고 하는 거죠. 목장원이 실수할 수 있나요? 예, 단톡방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은혜 받은 것 좀 올려주라 해도 단 한 줄도 적지도 않고 오, 예배 끝나고 좀 만나자고 했는데 벌써 토끼고 뭐 그럴지라도 목자가 참아야 되나요? 예, 목자가 참아야죠. 예, 오래 참아야죠.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됨이 깨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오래 참아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덕목입니다. 뭐예요? 용납입니다. 용납.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아네코마이라는 이 두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아네코, 아나라는 게 전치사인데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에코, 이게 뭐냐면 붙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소영 집사님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나요?

흔들릴 때가 있나요? 넘어질 때가 있나요?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어느 날 확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가 이걸 아네코마이,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무게를 내가 견디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용납이에요. 상대방의 무게를 내가 지탱해주다. 상대방의 무게를 내가 견디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안 쓰러지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세도 죽고 싶다고 하고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하고 막 쓰러지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왜 당신 넘어집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진 형제를 내가 딱 붙잡아주는 거죠. 내가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품어주는 것이죠. 내가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요. 그것을 누군가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일에 우리 고종순 권사님 오셨어요. 교회에 오랜만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휠체어를 끌어주죠.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송규자 권사님이 가끔 계단을 내려올 때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내려올 때가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딱 부축해 주는 거죠. 그걸 바로 성경은 용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흔들려요? 왜 당신은 넘어졌어요? 왜 당신은 그때 자빠졌어요? 왜 당신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견뎌주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는 순간 저는 세계 제3차 대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폭로하지 않죠. 왜요?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부부니까, 한 권속이니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지탱해주고 자매의 부족함을 내가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뭘 힘써야 되는지,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뭘 힘써야 되는지 네 가지 덕목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 온유, 오래 참음. 이거 우리 머리로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겸손하기가, 실제로 온유하기가, 실제로 오래 참기가, 실제로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속에는 내 육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해요.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겸손해야지. 머리로는 알겠어요. 겸손이 안 돼요. 온유가 안 돼요. 오래 안 참아져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결심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 딸이 저를 볼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거든요, 저를. 저는 제 딸만 보는데 제 딸이 언제 저를 볼까요? 결핍이 있을 때. 이게 뭐죠? 내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내일 해.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제 딸이 저를 보는 눈빛 여러분도 본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눈빛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 겸손이 없을 때, 내 안에 온유가 없을 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없을 때, 내 안에 용납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 안에 겸손이 없습니다. 제 안에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서 저 형제를 용납할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용납을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0: 아니 나를 떠나서는
1: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자,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겸손하려고, 온유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하는 일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네가 겸손하게, 네가 먼저 자세를 좀 낮춰줘라, 네가 좀 먼저 양보해줘라, 네가 먼저 좀 참아줘. 아, 이런 마음을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겸손하라는 할 것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주셔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이 있죠. 저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아야, 네가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참아주고 좀 더 부드럽게 타이르고, 아, 그런 마음을 막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오래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막 형제님에 대해서, 자매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저러시겠나,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제 안에 들면서, 아, 그 형제 자매를 내가 품어주고 싶고, 내가 기다려주고 싶고, 내가 견뎌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우리도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1: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0: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만유 위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셔요. 그리고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셔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 만유 위에만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일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만 너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실 수 있는, 힘써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림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림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혼돈의 카오스 시대,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전쟁과 경제 불안, 가치관의 혼란까지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가보지 않는 길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홍해도 처음이었고 광야도 처음이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건넜던 요단강도 처음이었고 하나님은 익숙한 길보다 믿음의 길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낯선 시대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 무대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온도